The Chainsmokers의 Closer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근데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연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는요,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좀 지치고 더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김미정님은요, 워킹맘들은 아침부터 바쁘네요. 제가 늦게 일어나서 애들도 학교 지각할 뻔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워킹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집에서보다 오히려 직장에 도착하고

남편이 밖으로 휩쓸 나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리를 잡았다. 우리가 죽는다면 함께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라고 긴박했던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아내의 사투는 5분간 이어졌고요.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들까지 모두 도움 끝에 남성은 다행히도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아내의 순간적인 판단과 사랑이 대단하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야,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Power of love.

0: Just sing to me when I'm not sleeping. You're all I need. When my heart starts beating.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나윤권의 나였으면 성시경 김조한의 사랑이겠죠까지 들었습니다. 김병수 씨, 아내가 예쁜 커피잔을 사 모으는데요. 어제 물 마시려는데 컵이 없어서 커피잔 꺼내 마셨다가 왕창 깨졌어요. 그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래요. 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관상용인가요? 근데 이제 뭐 자주 사용하지 않고 뭐 특별한 날만 사용하고 뭐 손님들이 좀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거나 그런 날만 사용하는 그런 뭐 컵도 그렇고 접시나 그릇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죠. 집에서 매일 쓰는 그런 컵들과 좀 다르게 집에서는 주로 이제 머그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약간 고이 좀 모셔두고 싶으셨나 봅니다. 아, 이게 깨졌구나. 보리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요거로 어떻게 좀 용서를 빌어보시죠. 8164님, 찌뿌둥한 몸 좀 깨워보려고 출근하자마자 기지개를 크게 켰는데 글쎄 제 몸에서 뚜두둑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거 있죠. 순간 제 뼈가 실로폰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좀 뼈가 맞춰진 것 같다 할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아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뚜두둑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 소리가 안 나던데. 근데 이거 내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아,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뼈가 실로폰을 연주한다. 어우, 재밌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프레스탈라의 피아노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정답은 4번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예, 바나나. 요걸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아, 초파리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자, 2부 마무리합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3부에 뵙죠.

KBS 크래프트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체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4차로에 사고 나서 용인 분기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강릉 방향 안산 분기점부터 부곡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동군포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죽전까지 밀리고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고속도로에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또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상계교부터 쭉 차량들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0: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요요마의 Playing Love, Gabriel's Over의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

아, 뭐 싱크대는 뭐 예, 그 언저리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천장까지 짜장 소스가 튀는 건 이거 무슨 이유죠? 아, 이거 뭐 수타 국수 이렇게 예, 국수 만들듯이 뭐 이렇게 그러지도 않으셨을 거고. 야,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이 어떻게 천장까지 튀었지? 아니면 다 이렇게 소스를 볶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 두셨나? 이게 뚜껑이 퐁 날아가면서 튀었나? 야, 이거 희한하네. 바닥 제거제 선물로 드립니다. 0428님, 실험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가장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새 회사 동태는 어떤지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동태탕 얘기하고 그러다 점심 메뉴 뭐 먹을지 얘기하고

청취자 한 명 늘 때마다 제 생각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음악 앨범을 또 이렇게 애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드립니다. 1937님, 남편이랑 아들이 주말 내내 맨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둘이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소리 질렀는데요. 아들이 쓴 일기를 봤는데 주말에 잘 쉬고 있는데 엄마가 입에서 대포를 쏘아댔다. 아빠가 나는 쉴 곳을 잃고 차를 타서 어딜 갈지 고민하다가 찜질방에 갔다. 아빠는 잠이 들고 나는 만화책을 봤다. 집을 잃은 아빠가 불쌍해 보였다. 라고 써놨네요. 아들아, 엄마 이미지 좀 생각해 줄래? 하셨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같은 사건이라도요, 같은 이슈를 두고도 이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요 아침에 요 사건을 이렇게 다들 예, 다르게 해석하고 있네요. 그죠? 떡갈비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찰리 푸트의 Up All Night 2339님 청해 주셨고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으로 이어집니다.

찰리 푸트의 Up All Night,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까지 들었고요. 오하나 육하나님, 형님 늘 차에 타고 다니다가 교육받으러 지하철로 가고 있는데 멀어도 너무 멀어요. 김포에서 잠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형님도 곧 가시네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이제 외롭게 어떡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뭐 또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런 게 또 약간의 또 긴장감도 있고 좋잖아요. 그죠? 예,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끝까지 가는 것보다. 야, 이게 먼 거리네요. 그 김포에서 잠실까지는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위로의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9시에요. 안전하게 가시고요. 이동하시고요. 자, 이하이의 홀로 이하나 이룡님이 청해 주셨고요. 에일리의 If You로

이하이의 홀로 에일리의 If You까지 들었고요. 노래 한 곡도 이어드릴까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삼하나 팔하나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안성 나들목을 조금 지나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하면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뒤로 정체가 긴데요. 이 구간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내입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 지나 1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또 더 가서 중랑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사근램프에 발생한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황명수입니다. 서정연님이 주셨는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도파민 뿜뿜이었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결승전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안 봤는데요. 스페인이 1-0으로 예, 승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듣는 재미, 큰 선물 받는 재미, 도파민 치솟는 재미. 진짜 엄한데 말고 여기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또 BTS가 중간에 또 아주 멋지게 또 공연해줘가지고 아 전 세계가 또 난리가 났는데요. BTS의 노래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고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김선정 님이 아, 박명수 씨 무척 피곤해 보인다고, 김경모 님도 아,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아,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선크림을 좀 아, 바르면 얼굴이 좀 이렇게 되는데, 아,

예, 이때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심호흡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만 되면이야. 예, 그죠? 예. 아무튼 간에 오늘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경준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경준 선생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 불안, 갈등, 걱정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과학적인 어떤 그 전문의로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저 이겨낼 수 있는 혹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거 있으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이런 얘기가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야, 이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희, 김석훈, 진짜 그러네. 남국민 닮은 꼴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이경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0: 얼굴이 아이돌이네.
1: 감사합니다.
0: 어? 근데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머리를 이렇게

0: 저 자신도 가끔씩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AI한테 물어봅니다. 네. 예. 근데 그 외적으로 걱정거리나 그 자기 어떤 걱정을 얘기를 상담을 AI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많이 계세요.
1: 네.
0: 그죠?
1: 네. 요즘 많아졌습니다. 네.
0: 실제로?
1: 네.
0: 그런 거 생각하면 자리 뺏기지 않을까요? 곧? 지금 이게 걸음만 단계인데.
1: 네. 예. 처음에 지금 나왔을 때는. 네. 저도 걱정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실제로 처음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AI 상담을 하시고 상담한 결과를 병원에 가지고 오세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네, 예, 그래서 예, 예. 와 이거 진짜 일자리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0: 예.
1: 아 이게 이제 보조적인 정도로는 아직까지 쓸 수 있고 본 진료는 아직까지는 와서 봐야 되겠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있어요.
0: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지금 AI가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지금 네 살 다섯 살인데.

0: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저 그 지역 특성도 있고 그래서 ADHD 관련된 진료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성인 ADHD. 네네. 물론 뭐 아동들도 있겠지만.
0: 네.
1: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 찾아오는 직장인들을 보면
0: 네.
1: 남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고
0: 네.
1: 나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
0: 네.
1: 나 욕을 많이 먹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0: 네.
1: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쪽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
0: 네.
1: 보시다시피.
0: 네.
1: 그리고 남은 항상 네. 나도 욕을 먹어.
0: 네.
1: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내가 네. 화를 내는 나도 스트레스 받고.
0: 네네.
1: 예, 예.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0: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나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냐면 이제 일의 원인을 일단 내 안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병원에 많이 오시고.
1: 착한 사람들이네.
0: 아이러니하게도
1: 착해.
0: 남 탓하거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은
1: 예.
0: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대처 방법도 되더라고요.
1: 접니다. 그게.
0: 일정 그게. 부분.
1: 예, 예. 모든 책임을 돌리거든요. 스태프들한테. 네.
0: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좀 표현이 그렇지 못지만 좀.
0: 그렇죠.
1: 좀 그러네. 네. 좀
0: 엄밀히 말하면.
1: 좀 내성적이고.
0: 네.
1: 말 못하고
0: 네.
1: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0: 네. 평소에 표현이 많이 없는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오십니다.
1: 예, 예. 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착하다고만 볼 수, 착하다는 거를 정의를 낼 수는 없는 거지만.
0: 네.
1: 요즘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못 네. 참잖아요.
0: 네네.
1: 그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0: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자체도 진단명도 있고요.
1: 예.
0: 특히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인풋이 너무 많아진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1: 아.
0: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 네.
0: 시각적, 청각적 뭐 여러 가지 자극들의 인풋이 너무 자극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거기서 이제 딱 본인이 못 견디는 트리거가 하나 주어지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누구나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런데 트리거가 있어서 폭발을 할 수 있지만
0: 네.
1: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될 텐데
0: 네네.
1: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0: 그 선을 넘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 그게 왜 예전에는 네.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 별로 없었거든요.
0: 네네.

0: 대로 남들 다 오르는데 나만 없다고 또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 본질 자체가 예.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다 올 폭락장에서 나는 못 기어 이 리그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었고 이제는 다시 폭락장이 되니까 내가 제때 못 팔았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울과 불안이 계속 교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1: 하지 말까요, 그러면?
0: 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1: 그게 나아요? 네. 차라리?
0: 근데 이 우울 불안을 잘 견디실 수 있는 분이라면
1: 누가 그걸 견뎌요?
0: 예? 제가
1: 누가 여유 있어서 솔직히 여유 있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0: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1: 전문으로 하는 게 뭐예요?
0: 아, 뭐 이제
1: 주식을?
0: 이제 트레이더라든지 금융권의 전문 친한 분께 여쭤보면은 롱런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저랑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사석에서 어떻게 이렇게 롱런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1: 궁금해요.
0: 사실 기술이 별로

0: 하고 나는 또 올라오면 또 우울증, 조울증입니까? 네. 그게 또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1: 올라가실 때는 뭐 병원 잘 안 오시죠 또. 아. 잠이 잘 옵니다.
0: 잠이 잘 오는데. 네. 아, 그러면은 네. 올라가기만을 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네요. 계속. 네. 잠 잘 자게.
1: 잠이 잘 오십니다.
0: 야, 재밌네. 예. 아무튼 요즘 그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의 고민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1부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네. 네. 2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아, 고민이나 갈등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죠? 예. 전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음에는 애널리스트를 모실게요. 예,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0: 저희가 이제 질투하는 게 워낙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시면 예. 좀 줄이거나 끊는 걸 권유드리죠.
1: 아니 그러니까 누군 안 끊고 싶어서 안 끊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어떤 거예요. 그걸 보고 네. 예, 배합하는 거 아닙니까?
0: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옛날서부터 원시시대서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룹에 적절하게 잘 섞여 들어가서 살고 있나 아니냐를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안 하면 생존의 문제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인데 우리의 본능과 SNS가 만나서 부정적 결과들이 나오는 이제 현대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본능을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내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자기 구속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빈도를 줄이거나 뭐 노출을 줄이거나 하시는 방법 말고는 보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1: 그건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네.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글쎄 저는 SNS를 이게 거의 중독이에요. 중독.
0: 네네.
1: 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예전에 저 신문 봤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어릴 네. 때 지금은 SNS 먼저 본단 말이에요. 네. DM이 뭐가 왔고 뭐가 왔고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얘가 또 뭐 샀네. 얘가 또 어디 갔네.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네.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안 보고 네. 예, 또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려면 네. 좋은 취미를 저는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지만
0: 저도
1: 굉장히 좋은 취미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0: 네네.
1: 즐거운

0: 독립적인 사진을 보거나 자극을 줘도 사람들은 보통 그 안에서 부정적 정서들을 훨씬 더 쉽게 찾아내요. 그게 뇌의 작동 방식인데.
1: 아, 그렇습니까? 네. 예.
0: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예, 예. 이거를 대처할 수

0: 노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예 예. 노래 듣는 것보다 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번아웃이 와서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주셨는데
1: 네
0: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아웃이 오면 가야 돼요?
1: 아니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시면 가셔야죠. 사실 네. 이 정도의 어떤 자원과 여력이
0: 여유가 있으면 가야지.
1: 네, 가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예, 예. 제가 그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으세요. 정말 그 막 좀 이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에 시집을 가셨는데 뭐 시어머니 문제, 남편의 어떤 지지도 없고 막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도 뭐 좀 발달 문제가 있고 정말 우울증도 심하시고 병원에 다니시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상담도 하고 약도 드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봤다면 아이들 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셨을 때 갔다 오시면 표정이 밝으집니다.
0: 그러니까 1년 살기 해야 되겠네요.
1: 네. 네, 네. 그럴 때 밝으셔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환경을 바꾸거나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0: 그렇군요. 그 안전형.
1: 네.
0: 안전형이 뭡니까? 안전형.
1: 안정형입니다.
0: 그러니까 안정형.
1: 네.
0: 안정형 남편, 안정형 아내,
1: 네.
0: 안정형 애인.
1: 네네.
0: 안정형.
1: 네네.
0: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관계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안정형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의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유년 시절에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정서 교류를 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잘 이해받고

0: 20년에 걸쳐서 정서적인 억압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갱년기 시기에 신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걸 화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는 뭐 우울증이나 뭐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게 화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1: 많이 줄었어요?
0: 네, 전통적인 그 화병 현상은 왜냐하면 그만큼 20대, 30대, 40대 때 그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서, 왜냐하면 늘게 된 이유는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아젠다들이 생기면서 그 미리미리 표현하시고 대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그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형태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1: 그래도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0: 여전히
1: 정신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0: 안 가려고 그러시고 이만큼의 화가 있는 분들.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안 좋은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0: 예? 모시고 오시는 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1: 어렵고 네. 데리고 와도라도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 아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아유 괜찮아. 나는 괜찮아.
0: 네네. 그 바로 그.
1: 아 괜찮아. 아이가 늙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래서 오시게 만드는 건 좀 어렵고 근데 예.

0: 회사에서 성격 좋은 후배였다가 집에 와서 가족한테 예민하고 울고 불고 화내는 제가 싫어요. 아, 이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 안에서 밖에서는 예의한다면 집에 와서 막 화내고,
1: 네, 맞습니다.
0: 말 안 하고 문 쾅 들어가고.
1: 네. 이분

0: 쫙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안녕하세요.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다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받는 건 모르겠고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래요. 모든 일에 오차 범위를 만들어둘 것.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엇갈릴 걸 항상 각오하는 거죠. 그래야 벗어나고 틀어줘도 아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쿨해질 수 있거든요. 뚝딱거리기 딱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차 범위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30? 이 정도면 살짝 엇나가도 화가 안 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7월 20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페퍼톤스의 Everything is OK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취미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의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들은 조금만 그 내 계획에서 벗어나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 10 혹은 한 20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죠. 저도 무대 올라갈 때 물론 100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지만 긴장도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80 정도까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야지 마음이 또 비워지면서 혹은 90 혹은 90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편이세요? 좀 이렇게 오차범위를 평소에 만들어 두시는 편인가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에는 신청곡 많이 틀어드립니다. 폴짝 데이! 선물 챙겨드리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2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그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오후, 솔직히 스트레스 좀 있으시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해도 어떤 분들은 너무 덥다고 하고, 아, 이게 모두의 온도를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라디오 올 때도 얇은 뭐 하다못해 반팔 혹은 얇은 셔츠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있으면 확실히 이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네네. 2042번님께서 저희 엄마는 청소는 손으로 해야 한다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집안일 편하게 하시라고 생신 때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몇번 써보시더니 나 이제 얘 없이 못 살겠다 얘 라고 하시네요. 필요 없다는 말은 빈말이었나 봐요. 엄마들은 원래 뭐 사드리려고 하면은 됐어 얘너돈 나가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그 약간 됐어 얘 하면서 약간 손은 약간 그쪽으로 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 사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든지 써봐야지 좋은지 알지, 써보기 전까지는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이거 덕분에 한결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정성민님은 저도 폴디처럼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싶어요. 분명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할말다 정리해놨는데 막상 제 차례 되니까 머릿속도 같이 비워져서 횡설수설하다가 왔어요. 이런 경우 저도 많죠. 이거는 아마 뭐 정말 유재석 선배님 막 정말 정말 경험이 많은 MC분들이 아니고서야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야말로 지금 라디오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마음속에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저랑 같이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 말하는 거 조금씩 연습해 볼까요? 잠시 후에는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쿠킹 클래스입니다. 점심 메뉴 자랑하셔도 되고요. 동네 맛집이나 나만 알고 있는 스페셜 레시피 이런 거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구강 유산균? 이제 유산균이 구강용이 따로 있는 거야? 와, 디테일하다. 아니, 나중에는 뭐 어깨 저림용 유산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디테일하다. 근데 이렇게 좀 어느 구간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나오는 것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구강 유산균 보내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 가광문화센터 쿠킹

쫄면 열무, 냉쫄열. 발음하기 어려워. 냉쫄열 한번 해 먹어 보세요. 오! 그러니까 냉면 육수에 쫄면이랑 열무를 같이 넣는 거죠. 아니, 그냥 듣기만 해도 맛있겠는데? 이거 왠지 먹어본 맛일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맛일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구강 유산균 보내 드려요. 8380님께서 레시피는 아니지만 맛잘알인 제가 완전 맛있는 꿀조합 알려드립니다. 돈가스에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추의 스트로베리 러쉬 듣고 왔습니다. 김진님께서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았던 탓인지 입안에 구내염이 생겼어요. 밥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아프네요. 우리 몸은 정말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폴디는 피곤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어호, 구내염이요? 어, 구강 유산균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허, 아 근데 구내염, 그러니까 입안에 뭐가 나거나 입 근처에 뭐가 났다라는 거는 진짜 사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뭐 혹시라도 술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정말 이때는 술 드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회복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진님도 구강 유산균 보내드릴게요. 아우 너무 완벽한 사연인데. 5792번님께서 의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원단을 취급하고 있어서 습도 이슈로 냉방을 틀지 못합니다. 밖이 덥고 습하면 물류센터 내부는 더 온도가 높아져서 땀이 줄줄 흐른답니다. 폴디가 시원하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원단을 취급하는데 냉방을 못한다고요? 오히려 원단을 취급하니까 냉방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나 이거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쓰려나? 주관식이고요. 모르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께 유기농 레몬즙 드릴게요. 여러분, 레몬즙 몸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 자체예요. 네. 보컬 보이그룹의 비주얼 맏형, 단백질을 사랑하는 쿨 FM의 커피 프린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 정도면 알겠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아, 나 이 노래 안 듣고 싶어요. 폴킴의 너란 주의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퀴즈를 냈다면 나는 좀 더 어렵게, 난 진짜 어렵게 퀴즈 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재미가 없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2번 안정형 여자친구다. 뭐 이런 거. 그랬으면 정답 못 맞췄을 수도 있겠네. 정답자 5분께 유기농 레몬

0: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진 않은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요. 평소보다 감속운행, 안전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3시간 전 서안성 나들목에 발생한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 차로만 겨우 통과가 가능해서요. 일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초에서 양재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5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소래터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기 때문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에 추돌사고 나서 동작대교부터 여파받고 또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상계교에는 미끄럼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4: 세종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4: 세종
3: 판촉물
4: 굿즈는
3: 세종
4: 세종
3: 세종
4: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1: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허영재의 LOVE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5056님께서 월요일 연차입니다. 적당히 시원한 온도로 에어컨 틀어놓고 얇은 이불 덮고 있어요. 최고급 호캉스 부럽지 않네요. 간식으로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폴디 추천대로 갈게요. 아, 연차에 어쨌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시켜서 드실 거잖아요. 아, 너무 어렵다. 사실 이런 날 국수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시원하게 약간 냉면이랑 수육이랑 같이 시켜서 집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평양냉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 간식으로? 아, 간식으로? 아, 아니 뭐 수육을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죠. 약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팔 뻗으면은 네, 여기는 살치살, 여기는 좀 지방 많은데. 아, 간식으로 저는 있습니다. 아사이볼. 전 항상 냉장고에,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거든요. 아사이볼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 위에 토핑을 뭐뭐 올려야 되냐면요, 일단 피넛버터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초코쉘, 그리고 초코칩, 그리고 막 그 뭐지, 치아시드 이런 거 올라가야 돼요. 오,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토핑이 너무, 아, 근데 아사이볼은 토핑이 헤비하지 않으면, 아, 또 그 좀 간식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일을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토핑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폴짝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제가 띄워놓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콜로 일양약품.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혼자 폴짝, 둘이 폴짝, 여럿이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닐게요. 폴짝데이.

제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입니다. 폴짝 데이. 뛰어놀다 흥이 오르면 랩도 하고 춤도 추고 비트박스도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해볼게요. 하다하다 이제 비트박스까지 시키려고. 5978번님께서 폴킴님이 폴짝거리는 가요광장을 매일 듣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너를 만나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요. 진지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원래는 그게 익숙했는데 암튼 고음 때 턱선 너무 멋있던데 그 턱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어떤 언제 몇 년도 사진 영상이냐에 따라서 턱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해가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풀어진 해도 있고 좀 그래요. 네. 오호. 아니 이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라는 표현이, 저 가수로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이게 시작이겠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겠죠? 어허, 어떡하지? 나 이미지. 폴짝데이. 오늘은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폴짝 놀아볼게요. 같이 웃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또 홍보하고 싶은 거 뭐든 좋습니다. 사연에 신청곡 하나 딱 얹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려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692번님께서 택배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40대 청취자입니다. 25층에 멈춰서 한참을 안 내려오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택배 박스들은 무겁고 눈에 들어가는 땀 때문에 눈은 따갑고 엉망진창인 와중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하나 적어봅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 들려주세요. 네, 이거 제가 노래 안 틀고 제가 형 성대모사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미안해요. 자, 0692번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대 시작할게요. 10cm의 아메리카노.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강현아님께서 살면서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게 뭔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아기에게도 좋은 것 같아서요. 우연히 가요광장을 듣게 됐는데 폴킴님의 목소리가 밝고 활기차서 좋습니다. 육아에 지친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린 데스티니.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신청해요. 방금 부른 그 데스티니까 그 데스티니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라디오 많이 들으면 아기가 말이 아 늘어요? 아 진짜요? 우리 청취자분들 듣고 계세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아기가 말이 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요광장 틀어야지. 근데 다른 라디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폴킴의 라디오를 들으시면요 아기 목소리가 폴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아 이렇게 우리 형아들 삼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아기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요광장 틀어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말수가 적은 엄마 아빠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키신대요. 이건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 괜찮은데? 나중에 그러면은 우연히 이때 이제 애기였던 친구들 막 20년 후에 만났는데 막 얘기하다가 근데 청년 자네 나랑 말투가 비슷한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가요광장을 그때 듣지 않으셨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진서님께서 34살인데요 새로운 직종의 회사에 신입이 되었어요. 3개월 차예요. 질문도 많고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은 저인데 다행히 잘 알려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배로 고생하시는 카리스마 점장님과 다정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더 잘할게요. SS501의 노래 신청합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박진서님은 사랑받을 스타일이다. 아니 센스가 있으시다. 노래 선곡도. 아 머리가 나쁘긴요. 신입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저 역시도 가수 데뷔 3개월 차에 정말 10년 차처럼 할 수는 없는

오잉은 입을 사용하여 강한 악센트 리듬을 만드는 이것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 대표급 아티스트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뭐 뭐 소리가 안 나네. 나 믿어.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0: 부부부부부부박치기 부부부부부박치기.
1: 아니 연습했는데 안 되네. 난 아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윙의 도파민 듣고 왔고요. 폴짝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입으로 리듬을 만드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거 방금 비트박스 해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0: 에너길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l spent weekend. 잘 보낸 주말은 한 주의 만족을 가져온다. 금, 토, 일, 3일 연휴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고

있는데 튜브 타고 둥둥 떠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밀려 둥둥 떠내려갔다고요? 어머어머어머, 괜찮은 거 맞죠? 그래도 뭐 3일 쉬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행복했잖아요. 그거면 됐죠 뭐.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저희 연휴 다 보내고 생방송으로 가비의 스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니 금토일 3일 쉬는 날이라고 아주 전국에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제가 들었어요. 설마 아직도 고속도로에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에 이제 시작이니까 다들 이제 떠나는 날이잖아요. 그 금요일에 정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휴게소 들어가는 그 이제 차들이 되게 막혀 있었다고. 그리고 화장실 줄도 몇 미터가 돼 있었고 호두 과자는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사 먹었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휴게소 들어가는 차가 밀리는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있었는데요. 휴게소를 우리가 왜 가겠습니까? 두 가지죠. 뭐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혹은 배가 고파서 둘 중 하나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화장실이 급한데 휴게소가 들어가는 그 차가 막혀 있으면 굉장히 세상이 밉고 많은 것들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급해지고 지금 당장 그냥 내릴까 그냥 걸어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러신 분들 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 아닌 졸음쉼터도요. 차가 많아서 진입 불가 정도였대요. 여러분들은 금토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님이요. 가비님 지난주 연휴라서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역시 엄마 밥이 최고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있고 엄마들은 손맛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엄마 밥 먹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행복했네요. 오늘 청취율 막날인데 열나게 화이팅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엄마 밥 진짜 그 있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먹던 밥이니까. 근데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엄마랑 텔레파시 통하는 분 있으세요? 저는 엄마랑 텔레파시가 통해요. 그래서 아 이거 먹고 싶다 하면요. 엄마가 그걸 차려놔요. 말 안 했는데 그걸 시켜놓거나 차려놓거나 해요. 아 엄마표 볶음밥 되게 땡긴다. 약간 굴소스 넣어서 맛있게 만든 그거. 생각하면 엄마 그걸 언제 해놓고 아 그거 먹고 싶다. 오늘 떡볶이 약간 땡기는데 하면 떡볶이를 엄마가 어디서 사오세요? 난 말도 안 했는데 이게 같이 이제 같은 세월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오면서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패턴 음식이 땡기는 그 주기 그런 게 비슷해지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죠. 저희 엄마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밥을 안 해주세요 저한테. 요즘에는 집에 오셔서 밥을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좀 해달라고. 네, 지금 전달 드립니다. 공진성님이요. 8일 일하고 드디어 내일 휴가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딱 그 마무리까지 뭔가 약간 엄청 막 바쁘고 막 그랬던 걸 마무리를 싹 하고 일요일 날 어제 좀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월요일 라디오 기다렸지요. 네. 너무너무 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기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비게이션이 오라는 대로 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대체 여기 누가 차를 끌고 와? 이런 시선으로 제 차를 바라봐 주세요. 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빨리 그곳을 나가고 싶다 하는데

이수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는 갔지만 우리에게 여름 휴가가 또 있습니다. 힘냅시다. 그렇죠. 연휴는 갔지만 아유 전 그리고 하루 쉬는 거 연휴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이름이 연휴지 뭐 그냥 하루 쉬는 거잖아요. 금요일 하루 쉬는 거 뭐 좋기는 한데 아유 그냥 뭐 그냥 소소하게 기분 좋은 그냥 일상 중에 하나. 저는 황금 연휴 원해요. 여러분 황금 연휴 원하시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그게 없는 게 딱 느껴져요. 그거 있으면은 뭔가 약간 추석 그리고 설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명절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느껴져요 지금. 연휴가 황금 연휴가 이번 연에 없고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내후년에 황금 연휴 저희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아영님이요. 성수동 직장인이에요. 차에서 보내는 그 시선. 아, 차에게 보내는 그 시선 뭔지 알아요. 차가 오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이 먼저라는 그 태도로 다들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아무리 도로라지만요. 차가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 라디오. 오늘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빈칸 채우기 문자쇼. 나의 주말은 뭐뭐였다 였는데요. 과연 우리 귀빈이들 어떤 주말 보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9100님이요. 나의 주말은 돼지가 되는 날이었다. 너무 먹어서 주말에 입 터져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똑같이. 저는 쉬는 날도 아니었는데. 저는 쉬는 날도 아니었는데 입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요즘 빠진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추천드려도 될까요? 뭐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가브리살 혹은 갈매기살이라고 불리는 그 살에 굉장히 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굉장히 빠져 있는데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뭐 상호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당산

사람을 부러워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1988님 화이팅. 손혜진님이요. 나의 주말은 쇼핑이었다. 주말 내내 TV 구매하려고 오프라인 매장 돌아다녔어요. 보통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TV 구매하나 봐요. 저는 온라인에서 구매했었거든요. 그러면 백화점 같은 거 돌아다니셨나? 사람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TV 잘 구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 TV를 구매하셨을까? 네, 제가 또 쓰고 있는 또 TV 브랜드랑 같은 데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9902님이요. 나의 주말은 유럽 여행 짜는, 유럽 여행 계획 짜는 날이었다. 이번에 황금 연휴는 없지만 추석 때가 결혼 기념일이어서 겸사겸사 유럽 여행 가려고 미리 계획 세우는 중이에요. 베이비 갖기 전에 둘이서 다녀오고 싶어서요. 라고. 어머, 너무 좋겠다. 유럽 여행 계획 짜는. 저는 그 계획 짤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실 저는 피기 때문에 계획대로 뭘 이룬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계획도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 가서 이거 꼭 보기 정도로만 해놓는데 어쨌든 그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엄청 설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랄까, 지금 현금 연휴는 아니지만 남편분하고 같이 아이 생기기 전에 단둘이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907님이요. 나의 주말은 연예인이었다. 살을 10kg 빼고 거제 친정을 갔어요. 동생이 거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많이 입는다길래 해수욕장에 빨간 비키니를 입었는데 나만 비키니고 다들 까만 래쉬가드 천지였네요. 라고. 당당해지세요. 0907님. 0907님만 그런 거 아니고

시간이 꿈 같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꽤나 안 하셨나 봐요. 이 땡땡 호텔 망고 빙수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닝 꽤나 안 나오셨나 보다. 아, 그냥 망고 빙수 먹고 싶어서 러닝클럽 한번 연 거 아니에요? 어, 럭셔리 했네요. 그래도 누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럭셔리한 주말을 또 보내셨네요. 이 와중에 그러면 한 번도 벌금 안 낸 분은 진짜 승자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바비의 슈퍼라디오.

0: 야마를 품에 안고 목욕을 시켜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마의 부모님이 자선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런 사진을 찍게 됐다는데요. 두 선수의 인연, 기가 막히지 않나요?
1: 어머, 너무 신기하다. 19년 전에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목욕시켜줬던 그 갓난 애기를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난 거잖아. 아니 근데 메시가 진짜 그러면 대단하다. 그 애기랑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잖아. 와, 야말도 엄청 대단한 선수던데 혹시 메시의 손길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건가? 와, 아무튼 간에 이 메시를 지금 월드컵에서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니 좀 아쉽기는 해.
0: 가빈님, 저는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를 3경기밖에 못 봐서 그게 더 아쉬워요.
1: 아, 수동아. 수동아 눈치 챙겨. 수동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월드컵 얘기하면 지금 별로 좋지 않아 지금?
0: 왜요?
1: 화내지 않게 그만.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조용히 하고 우리 기빈이들 뉴스 좀 전해줘.
0: 네. B님의 소식입니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는데 안 신어보고 사는 거라 사이즈 안 맞을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왔

0: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답자가 아니라 재미있는 오답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오답들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톰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1: 마음에

어떡해. 벌써 100일이 돼가는데요.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떨리는 공개 방송인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전화로만 만났던 귀빈이, 사연으로만 만났던 귀빈이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또 한번 이렇게 또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네, 또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싶어서요. 준비했습니다. 100일 맞이 공개 방송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이번엔 저랑 직접 만나는 걸로 해요. 네, 8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KBS 콩 스튜디오에서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고 싶은 귀빈이들, 지금 듣고 있는데 오고 싶은 귀빈이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비의 스페 라디오 홈페이지 또는 슈퍼 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있는 공개방송 신청 링크 있거든요. 그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육아메이트라고 아까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애기를 데리고 온다면 어떨까. 어머,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울면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묘미 아닐까요? 생방송의 묘미, 공개방송의 묘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강아지도 키우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떨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데려오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했어요. 네,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렇거든요. 그 라디오 와주는 또 팬 친구분들 있거든요. 저의 그 귀여운 우리 팬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또 같이 공개방송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50님이요.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말했어요. 평소 잘 듣고 있었는데 인증샷 보내니 꼭 읽어주세요 라고. 진짜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덕분에 누군가는 저의 라디오를 얘기해 주셨겠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 웬일이야. 이분께 또 가비리카노 드려야겠네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1050님.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I love you. 515416님, 퀸디 행정복지센터 근무하며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추천해줘 작게 듣다 보니 발음도 좋으시고 가비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네요. 라디오를 끌 수가 없는 슈퍼라디오입니다.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네, 황주민님이요. 애기 데리고 가도 돼요? 둘째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걸린다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거 된다면 아이 데리고 오시겠다고 해주셨는데요. 아이랑 와도 완전 오케이입니다. 문지은님이요. 저 방청 신청했어요. 딸아이랑 갈래요. 투머치 패션 드레스코드 좋아요. 평소 주부라서 눈치 보여 못 입던 옷 입고 갈래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기는요, 그런 거 완전 환영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환영하는 곳이고 어떤 옷이든 괜찮고요. 딸, 아이랑 오셔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수도꼭지님이요. 공방에 게스트홍 나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피디님. 게스트홍이 나오나요? 작가님, 피디님. 잘 모르겠는데 그날 한번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의해보신다고 합니다, 피디님이. 한번 보고 내 게스트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날 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러면 우지의 드라우닝 듣고 올게요. 3부에서 만나요.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앞으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빗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미끄러워진 도로에 오늘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에서 양재 쪽으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한남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더 지나 달래내 부근 갓길에선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월곶분기점 부근입니다.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도심 안쪽 동소문로 미아사거리에서 기름역 교차로 쪽으로는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돈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휴게소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간식의 대결 가볼게요. 3, 2, 1, GO! 여러분은 뭐 더 좋아하세요? 호두 과자 대 소떡 소떡. 와우, 저 진짜 오늘 어려웠습니다. 휴게소 줄이 아무리 길어도 나 이거 꼭 먹는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당연히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빌리의 고속도로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가비바비보 휴게소 최간식 호두과자 대 소떡소떡이었는데요. 이원호님이요. 오늘은 보. 진짜 꼴보기 싫은 팀장 싸다고 좀 날리고 싶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호님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요. 오늘

진짜 맛있는 소떡소떡 가게 있는데 당장 포장하러 가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주영님이요. 호두과자. 아, 호두과자 꼭 먹어야 돼요. 아, 요즘 호두과자 종류 여러 가지예요. 크림치즈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헤헤. 라고. 오, 크림치즈 호두과자 맛있을 것 같은데요. 0524님이요. 제 사료 호두과자요. 특히 가평 휴게소가 맛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김주연님은요. 저는 긴 종이컵에 담아주시는 어묵꼬치가 너무 맛있는데 왜 보기에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너무 두 개다. 그쵸? 이렇게 다양한데 휴게소 음식이. 그리고 김진님이요. 검정펜 빨강펜 왔다 갔다. 정답 소떡소떡이요. 전 믿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또 보시고 그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왜요? 저는요 호두과자도요 검정펜 빨간펜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과연 제가 고른 건 무엇이었을지 제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소떡소떡이었습니다.

0: 들어가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뭔가 있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1: 감사합니다.
0: 네, 최현진님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2: 어, 초면에 어깨가 시끄러우시네요. 크.
0: 요즘에는 어깨가 시끄럽다라는 말.
2: 와, 아, 이렇게 진짜? 표현하는구나. 네.
0: 어깨가 넓다라는 말을 시끄럽다라고.
2: 아, 어깨가 부산스럽다 뭐 이런 건가?
0: 어깨가 정신이 없다.
2: 아, 산만하다. 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건가?
0: 네. 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백현님이.
2: 명세식님이 보내주셨어요.
3: 저 지금 보라고 보고 있는데 저분 저분 그 환승연애에서 울보 예?
2: 울보?
3: 울보로 나왔던 그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울보 맞고요.
0: 아
3: 네.
0: 진짜
3: 눈물이 많아요.
0: 왜 우셨어요?
2: 왜 우셨어요?
0: 아, 지금 사진이 나가고 그냥. 있는데요.
3: 아 잠시만. 아,
2: 저, 너무 울었네.
0: 저분이
2: 네.
0: 이제
3: 아, 저 맞나요?
0: 환승연애 4에 아마 아닐 거예요. 저 사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 이분은요 백현님은 어떤 걸로 유명하시냐면요 네. 그 헤드셋 쓰고 혼자서 편지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아, 사진으로 아, 유명하신
2: 헤드셋.
0: 분.
2: 네, 헤드셋. 뭐 슬픈 노래 듣고 있었어요?
0: 그때 혹시 노래 듣고 계셨나요?
3: 네 그때 시저의 파라는 아, 네, 아, R&B 듣고 있었고요.
2: 확실히 인프피에서요 혹시? 아, 저, MBTI?
3: 저 INTJ입니다.
2: INTJ? 네.
0: INTJ. 오,
2: 네. 네. N이었구나.
0: 네, 네 N이십니다.
2: N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0: 아니 프로그램 상이긴 했지만 실제로 헤어진 연인과 다시 사귀지는 않지만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 종종 있으신지 둘 다 어떠세요?
3: 저는 사실 네. 만나진 않는데 네. 그 같이 나왔던 네. X랑 네. 헤어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연락을 주고받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긴 했었어요.
0: 어떤 느낌으로 드셨어요?
3: 일단은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네. 제가 X랑 이별하고 2년 정도 아예 이성과 교제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아, 그때 X에 있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잘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아. 같이 그때 연인이 없어서 아, 밥을 먹고 아하.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아,
0: 그게. 네. 솔비 씨는 어떠세요? 좀 헤어진 연인과 함께 네. 식사를 한다거나 연락을 네. 주고받은 적 있으신지?
2: 있긴 있죠. 네. 그리고 업종이 같으면
0: 네. 업종이 같으면
2: 네. 우연히도 만나게 되고 이러니까
0: 같은 연예인이면 어쩔 수 없이
2: 그럴 수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전에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애인의 모든 과거가 궁금하고 알고 싶다 yes or no를 했는데 두 분 다 yes를 하셨어요.
2: 의외였어요.
0: 네, 의외예요. 별로 맞죠? 안 알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3: 왜? 알고 싶어요.
0: 다 알고 싶으세요?
3: 다 알고 싶어요.
0: 그럼 물어보기도 하세요?
3: 전 물어보고 네. 제 과거도 제가 말을 해요. 먼저. 왜냐면은 이게 남한테 전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그 상대방한테 직접 듣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0: 아, 다른 데서 듣는 것보다?
3: 네. 누군가한테 통해서 들으면은
2: 그쵸.
3: 좀 다를 수 있는데
2: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도 다 물어보는 편인 게 왜냐면 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를 좀 물어볼 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모습 방식에 있어서 네. 내가 참고할 게 되게 많아요.

0: 사왔다.
1: 사서
2: 있었던 것 같아요.
1: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 먹고 싶다고 해서.
2: 네네. 그냥 제 시간을 거의 다 뭐 일할 때나 그럴 때 빼고는 다 여자친구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1: 완전 다정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0: 그런가 봐요. 네.
1: 다정한 남자는 진짜 최고죠.
0: 어떠세요, 슬피 씨는?
1: 저는 우선 예, 저는 이제 뭐 어떤 부분 예.
0: 약간 굉장히 다 우주를 막 다 써서 에너지를 다 써서 연애하시는 편인지.
1: 저는 그렇죠.
0: 왠지 설비 씨는 그러실 것 같았어요.
1: 저는 진짜 그냥 좀 자연인처럼 예,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 나 지금 화났어.
0: 아, 뭐. 필터 없이
1: 다 그냥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0: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스트릿 연애 파이터. 요즘 실시간 연애 고민 사연이 정말 많이 와요.
1: 좀 핫해요.
0: 그리고 또 마치 타로 가게에 와서 고민 상담하듯이 청취자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심도 깊은 고민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거 보내면 될까요, 백현 씨?
2: 짝사랑 중이시라면 상대방의 이런 행동 희망 있는지 없는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고요. 상대방의 호의가 그냥 호의인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인지 헷갈린다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이것도 역시 내일처럼 고민해드립니다.
3: 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오케이, 저희 온 사연이 있는데요.
3: 네,
0: 설비 씨가 또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3: 1530님이 보내주셨어요. 남친이 제게 자기는 결혼을 왜 하고 싶어? 묻길래 결혼하면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내 인생에 사람 하나 더 생기는 건 변수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안정감이랑 연결이 돼? 이러네요. 저는 지금 남친이랑 결혼도 생각 중인데 이거 빨리 탈출하라는 신호 맞을까요?
0: 어? 별로 탈출 신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현실적인 말 아닌가요?
1: 네, 이분 완전 애쓴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이야.
0: 오히려 N일 수도 있어요. N이 왜냐면 약간 상상하시는 것 같아서.
1: 아, 근데 그 말,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한 게,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내 인생 사람 하나 더 생기는 건 변수가 생기는 건 이 말이 살짝 조금 몰라 내가 느꼈어요. 책임 회피처럼 느껴졌어.
0: 그래요? 저는 그냥 이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좀 생각해 보니까 맞기도 한 것 같아.
1: 그 말도 맞는데 그래도 나 안정감이 생길 것 같아. 자기랑 있으면 이 말을 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 안정감

0: 거예요, 여성분은. 그쵸. 근데 남성분이 분명히 그걸 아는데도 저렇게 표현한 거면 연애만 하고 싶은 거야.
1: 그런가 봐요.
0: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1: 그런가
0: 현재.
1: 그런가 봐요.
0: 네, 그러니까 좋으신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1: 백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 남자분이 먼저 질문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결혼이 왜 하고 싶어? 그래서 답변을 했는데 안정감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좀 이렇게 반박을 하시잖아요. 여자친구분께서 남자친구분한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할까 무서우셨나?
0: 아니 근데
2: 왜 저렇게 말하지?
0: 아니 백현 씨가 생각했을 때 네. 이게 여자친구가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2: 계획을 빨리 세워야죠.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내 인생에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데 변수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안정감이랑 연결이 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진짜 싫다. 난 이건 진짜 싫어요. 난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오히려 난 그 전이 나아요.
1: 아, 이 전이요?
0: 네.
2: 양반이셨네요.
0: 아니 그 전은 괜찮잖아. 그래도 솔직히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 근데 이런 사연은 진짜 싫어요.
1: 너무. 아 진짜 오늘 이수진님이 아 오늘 남자들 다 짜증 나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0: 그리고 이병도님이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살면 골치 아프고 이혼 숙녀 나옵니다. 네.
1: 맞아. 좀.
0: 예.
1: 그리고 이게
0: 근데 이런 분도 계세요. 여수 방바닥님이요, 현재 남친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본인인데 뭐가 문제죠?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데, 그냥 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도 끝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게 예의잖아요. 그걸 못 참고 지금 만나 그걸 못 참고 3개월씩이나 오버랩을 해서.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충분히 저도 지금 화가 나고 좀 열받을 수 있는데 네. 살짝 좀 다른 입장으로 보면
0: 오케이.
1: 다른 입장으로 보면. 네.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뒷바라지 해준 여자 전 여친에 대한 그런 의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겹치고 막 환승 연애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어쨌든 진짜 저는 아까 그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0: 지금은 그렇죠.
1: 내가 나를 지금 사랑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한 사람 나고
0: 맞아.
1: 나도 사랑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우선 그런 거를 다 지워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이거를 지금 한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 초에 얘기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렇다면 뭐 지금 내가 사귈 수 없는 이유, 전 여자친구랑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았다.
1: 그게 맞죠. 도덕성 따지면 그게 맞고 그게 맞는데 또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좀 다른 의견을 내자면
0: 일부러.
1: 그렇게 말하면 이 여자가 나랑 사귀었을까? 내가 저 남자 저렇게 말하는 남자를 내가 만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인연이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0: 백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현 씨 의견 궁금해요.
2: 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존중도 안 됩니다 이거는.
0: 본인이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결혼할 사람인데 나 사실은 진짜 너무 사랑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실은 처음 만날 때 우리 좀 3개월간 겹쳤던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지.
2: 아니요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댐댐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댐댐이의 문제.
1: 인성. 네. 인성의 문제다.
2: 무려 5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준
0: 버킷네.
2: 5년.
0: 맞아.
2: 근데 5년만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5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줬고 그 이상을 만났던 것 같은데 의리가 되게 없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맞아. 5년 동안 만나고
0: 맞아.
2: 5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줬으면은 정리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고.
0: 그치. 예의지 그게.
2: 네,
1: 그게 맞아.

0: 뭐 제
1: 아, 현실적으로
0: 제 어. 주변 친구도 있는데 그 공무원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여자친구가 바뀌었어요.
2: 그런데 네. 생각보다 많아요.
1: 그쵸?
0: 많아요.
1: 그럼 군대도 사실 많잖아요. 기다려주면
0: 많아요.
2: 맞아.
1: 그렇게 되는 거.
2: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기다려서 그 고마워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2: 대부분 이제 그치. 이게 좀 현실이 바뀌니까.
1: 요거 읽어주세요. 우윤성님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2: 결혼 준비 중이라 싱숭생숭 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신랑이랑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초기 때 전 여친이 집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땐 그분이 따라다니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랑이랑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 사실 뭐 아까 그 채송아 님이 또 보내주신 문자에
1: 네.
2: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 없는 연인 있나요? 라고 해주신 분도 있는데
1: 네네네.
2: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 0654 님이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모자르듯 싹둑 잘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5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이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유부녀입니다. 라고 아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2: 맞아.
1: 이어서 생각하지 마셔라.
2: 그리고 생각보다 또 과거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1: 맞아요. 그렇기는 네. 해요. 근데 이게 좀 아 그냥 막 이렇게 막 대단히 막 상쾌하진 않아.
2: 아 근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저 결혼 못할 것 같아.
0: 이거는 겹쳐서 문제예요. 겹쳐서.
2: 겹쳐서 문제긴 하지만 그 만약 결혼이니까 결혼을 마음 먹었을 정도면 이분도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최대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긴 했는데 따끔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남자친구한테 남편 예비 신랑한테 이런 부분은 나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고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이었는지 들어보고 싶다. 나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어지자고 말했으면 끝난 관계다. 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두 개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0: 네. 이별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0: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2: 서로가 꼭 합의해야 이별이다.
0: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겹쳤잖아요, 지금. 그리고
1: 맞아.
0: 이 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잘 만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뜬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면은
1: 그쵸.
0: 이별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
1: 맞아 맞아.
0: 네.
1: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또 이제 잘라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으면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좀 잘라낼 수 있는 좀 약간 그 결단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2: 근데 행동은 진짜 너무 막 진짜 막 거의 나랑 말도 안 하고 나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별은 아니래.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1: 이별은 아니다.
2: 그러니까 나한테 행동은 나를 막 무시하고 나한테 되게 막대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이별은 아니라는 거야. 이별 안 받아들이는 거야.
1: 최근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2: 아니. 내 얘기 아니고 그냥 상상해봤어요. 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합의하에 이별이 꼭 이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1: 나는 진짜 끝났는데 상대방이 너무 뭐 안 된다, 이별 안 된다 이러면 사실 되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2: 그리고 저는 진짜 이별을 하고 한 3년 정도를 계속 저한테 이별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1: 3년이면 너무 길다.
2: 너무 길었어요. 저는 진짜 그때 피 말리는 줄 알았거든요.
1: 그쵸.
2: 그러니까 이게 이별이 꼭 합의했다고 해서 이별이 아니라
1: 맞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싹둑 그 내가 이별 말한 사람이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2: 맞아요.
1: 진짜 아니다 몇 번을 말했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별로 받아들여야죠. 상대방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좀 듣고 머리 좀 비우고 올게요.

0: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듣고 오셨습니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프 라디오 스트릿 연애 파이터 솔비 씨, 성백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0292님이요. 오늘 연애 파이터 스페셜 게스트 백현님 사연에 진지하게 감정이입해 주시니까 공감도 되고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진지 청년이세요.
2: 네, 과몰입이 되네요.
0: 네. 그렇죠. 이수진님이요. 결혼 18년 차예요. 애들 크고 신랑이 저한테 한 말. 풀타임 일해라. 나한테 기대지 마라.
1: 아 진짜.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결혼하기 싫어.
0: 아 진짜.
2: 죄송합니다.
1: 아니 내가 아니 일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0: 이거
1: 표현해요?
0: 진짜 너무 싫다.
1: 애도 진짜
0: 와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맞아. 풀타임 일해라. 나한테 기대지 마라.
1: 아 진짜.
0: 아 진짜.
2: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남자로서
1: 마치 총 딱 날리고 싶다. 그쵸?
0: 딱 날리고 싶어요.
2: 쉽지 않네요.
0: 네 쉽지 않습니다. 아 오늘 민윤기님이요. 노래 들어도 머리가 안 비워질 것 같은데 하도 복잡해서 굉장히 약간 비가 와서 살짝 우중충해서 그런지요.
1: 오늘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한, 네, 복잡한 사연들이 날이에요. 많아요.
0: 네. 저희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솔비 씨가 먼저 읽어주세요.
1: 아니 백현님이 네. 먼저 읽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0: 이렇게 네. 읽어보실게요.
2: 네, 0098님.
0: 네.
2: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는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라고 했는데 칭찬인가요? 헤어지자고 돌려 말하는 건가요? 이거 진짜
0: 오빠는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아니 이거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중학생 아닐까요?
0: 아 오빠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이거 진짜 너무 어리광 스타일이다. 그치?
1: 오빠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칭찬인가요? 헤어지자고 돌려 말하는 건가?
0: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2: 어떤 장단에 맞춰야 돼요? 그 나쁜 사람 역할을 자청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이럴 때 그냥 웃어 넘기세요.
2: 네.
0: 아니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최상이에요.
1: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빠 진짜 오빠 너무 진지하고 착해서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2: 그래?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0: 개인기라도 뭐 보여줘야 되나? 개인기 좀 내가 좀 해볼까? 뭐 이렇게
2: 화 한번 내줘 이러고 화
1: 아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오빠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도 좋은 표현도 아니잖아.
0: 이건 솔직히 욕한 거죠. 욕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헤어지자고 말한 건 아니고 헤어질 정도는 아닌데 그냥 착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여자분들이 하는 게 그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긍정적 표현은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런 말을 한 거 자체가 이상하긴 해요.
1: 집방님이 헤어지자고 네. 돌려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좋아가 아니라 재미없어. 이거
0: 재미없어. 김주현님이요. 초4 우리 아들이 저한테 했단 말인데요.
1: 그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되게 어린 친구 같다니까.
0: 아 엄마 너무 착해 재미없어. 이거잖아요 지금. 칭찬도 아니고 이별도 아니고 그냥 투정 부린 거 아닌가. 저도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0: 아 근데 아시죠? 이런 착한 사람이 괜히 나쁜 남자 코스프레 했다가 망하는 거 아시죠?
1: 아, 근데 그래도 해봐야 돼요.
0: 아, 그래요?
1: 나는 추천해. 네.
0: 어떻게 어떻게?
1: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뭐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밀당 있잖아. 뭐 딴짓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2: 괜찮네요.
1: 이런 밀당 하면은 뭐 살짝 그 이렇게 착하다고 느끼는 분한테는 살짝 좀 텐션을 줘야 돼.
0: 0098님 한번 해보세요. 00 그 약간 연락 한번 안 해보고.
1: 연락 살짝 한 5

0: 해야지. 이 착한 사람한테 착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뭔지 알죠? 아, 오빠 너무 착해. 재미없어, 이렇게.
1: 그래, 근데 이럴 때는 진짜 한번 그 착하고 재미없다라는 거에 한번 혼을 내줘야 돼.
0: 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 맞는 것

0: 는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강변북로 영동대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반대 방향 영동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에서 행주대교 쪽으로는 4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에서 양재 쪽으로도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긴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연예인 쇼 머스트 고 온. 여러분들, 어제 제 추천곡인 에이티즈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윤정수 씨한테 에이티즈 산 챌린지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려 미라클 9분이 에이티즈 산 챌린지를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윤정수 씨가 미라클의 기대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2: 예.
1: 답을 해 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제안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까?
2: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의 팔로워 숫자가 현재 5,195명. 비교를 좀 해볼까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33,000명. 개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한 지 얼마 됐죠? 두 달? 세 달 네. 됐나요? 13,000명. 하다못해 우리 와이프의 인별그램도 17,000명.
1: 이게 무슨 일입니까?
2: 우리 8년 했어요?
1: 예. 미라는 5,000을 겨우 넘었는데 다들 많이 넘습니다. 여기서 미라클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2: 물론 뭐 많이 얼만큼 활동을 하느냐.
1: 예.
2: 5천이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저쪽이 한 3만 명인데 한 2만 5천 개가 활동 안 하면 뭐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나.
1: 그러나 여기서 미라클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윤정수 씨는 산 챌린지 연습 들어가 계시고요. 연습하고 챌린지 영상도 찍으십시오. 미라클 여러분은 오늘부터 미라 인별 팔로워를 모집해 주십시오. 우리 윤정수 씨가 발표 하나 해주시죠.
2: 제가요?
1: 네.
2: 그렇습니다. 미라의 인별그램 팔로워 수를 저희가 정한 숫자가 행운의 7을 이것저것 섞어봐서 7777 7777 넘는다면 저희의 산 챌린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우리들은 윤정수의 산 챌린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윤정수 씨가 민소매를 입고 에이티즈의 산처럼 앞가슴 근육을 꿀렁꿀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월요일부터 참 김이 쭉 새네요. 날도 꿉꿉한데.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월요일이라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미도. 오늘 첫 곡은요, 다이나믹 듀오의 링마벨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 에이티즈 호호님께서 배상민님 방금 팔로우했습니다. 이윤아님은 얼른 가서 팔로우하고 왔다지요. 오, 양한나님 저도 기대할래요. 10명됨. 조혜영님 오예 춤줄 준비, 오예 춤 볼 준비군요. 자, 윤아님께서 오, 오늘 무슨 미션 하나요? 아, 오늘 미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께서 그 저희 인별그램 팔로워를 7,777명을 만들어 주시면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요즘 ATG의 산 챌린지가 좀 유행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합니다. 7,777명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엄시동님이 시동 거셨습니다. 저는 인별그램을 모르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꼭 가입하셔가지고 저희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439님 인별도 있어요? 아니 홍보를 해야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 그래, 그건 맞아.
0: 여튼 있는 건 다 하고 있긴 여튼 있는 건 다 하고 있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알아서 다른 것도 찾아볼게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인별그램 한 지 오래됐고요. 인별그램이 사실 그래요. 저희가 많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팔로워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더 할겠죠. 정체된 네. 이후로 뭐 지금 거의 예전에 저희가 우리 OOT도 매일 올리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했었어요. 저희도 지금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인별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연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978님 미라 애정하는 청취자인데 팔로우는 안 했었어요. 남편 끌고 팔로우 할게요. 미라 화이팅.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정혜원 866 분들이 남편, 가족, 친지, 자매, 뭐 형제 다 데리고 오면 7,777명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5천 명이 넘어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양한나님, 근데 정수 오빠 가슴팍이 아주 그 춤에 딱이에요. 아니 제가 딱 알아봤더니까요. 윤정수 딱 보고 어? 윤정수 씨는 산 챌린지를 해야 될 몸이다. 딱 그걸 알아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태훈님, 866 정예 멤버 들어가자.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가지고 그 챌린지 유행 진행하기 전에 좀 해보시죠.
1: 0306님의 문자가 제 마음입니다.
0: 어떤 마음이죠?
1: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봐야 하나요? 나도 이거를 7천 개 때려놓자고 이렇게 해야 하나? 난 그 산 챌린지 할 때도 아, 래퍼 산이 또 뭘 하나? 난
0: 예, 야 산이
1: 예.
0: 야, 한여름밤의 꿀. 예. 네. 그 산이 아니고 최산.
1: 최산.
0: 예. ATG의 네. 최산.
1: 네.
0: 자, 4701님 방금 팔로우하고 왔어요. 인별그램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진작에 팔로우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별그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야 돼. 어? 말씀드리는 순간 팔로워가 5명 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첫술이 배부를 수 없는 거고 뭐 이 인별그램 팔로워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느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7,777명 되고 에? ATG도 뭐 40대 되고 50대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 뭐 산 챌린지 우리도 하지 뭐 그럼 뭐 관악산에 가서 그냥 관악산 챌린지 하시지.
1: 관악산은 오히려 가면 좋아요. 근데 에, 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도 많고.
0: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된다 된다 미라 팔로워 7777 된다. 된다 된다 미라 7777 된다. 자, 김종원님께서 미라 청취율 급등 및 그린존 안착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022056으로 오는 전화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꼭 받으셔가지고 미스터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예요. 네. 더 이상 내일은 전화도 안 와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1: 내일부터 조사 그것도 휴가할 겁니다. 고생했다고.
0: 저 오늘 끝나고 안 되겠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해야겠습니다. 고생했다고 다 같이 우리가 시원하게 물이라도 한잔 하시죠. 차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 정말 다들 2주 동안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 다 제작진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1: 네.
0: 우리도 고생 많았습니다. 서로 각자 다 토닥토닥 해주십시다. 잘했다.
1: 윤서영 시켜서 정수영님 챌린지 보기 전까지 원조는 안 찾아볼 것 같습니다. 내 걸 먼저 넣는 게 낫죠. 산이 한번 살리자.
0: 예. 네. 그래요.
1: 원래도 잘 살아있지만 더 살려보자.
0: 자,
1: 랜덤 박스 때만 해도 문자가 2만 개가 넘게 오는데 777은 쉽죠.
0: 그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1: 우린
0: 이 계정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자야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보내도 되지만 인별그램은 계정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근데 부계도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계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가게도 만들고 뭐 무슨 기업 뭐 오피셜

0: 그러지 마시고 좀 있는 척을 좀 해주세요, 서정훈 씨. 예. 여자친구랑은 잘, 마이크 잠깐만 열어주세요. 서정훈 씨, 오늘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또?
1: 아, 힘들어서 왔어요.
0: 뭐? 아이고, 또, 뭐 안 들어도 알겠네요. 맞나요?
1: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2: 이건 예. 아니래. 네,
1: 사는 게 좀 쉽지 않죠.
0: 아,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아니, 또, 여자친구분 또 다시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네네. 그것도 잘못됐나 해가지고.
1: 아, 그거는 뭐, 열린 결말로 열어보겠습니다.
0: 아니, 뭐 작가님이세요? 그렇군요. 사는 게 많이 힘든가요?
1: 아, 힘들 때 옵니다.
0: 아, 힘들 때? 좋습니다.
2: 그래요, 그래요.
0: 그래요. 정우씨!
2: 힘들 때 오세요.
0: 힘들 때 미라가 도움이 되죠?
1: 그럼요.
0: 에이. 좋습니다. 힘내세요. 활력 드립니다. 활력! 활력! 활력!
2: 활력 생겼어요?
1: 아, 네, 활력 받고 갑니다.
0: 네, 그러면 정훈 씨가 악! 악을 외쳐주십시오.
1: 악.
0: 예, 활력, 활력, 활력 하면 악악악 세 번 외쳐주세요. 외쳐주세요, 알겠죠? 활력, 활력, 악. 활력!
1: 악! 악! 악!
0: 좋습니다!
2: 예, 까마귀냐. 관악산에 그때 갔을 때 까마귀들이 그것을 했는데. 하여튼 힘내시고
0: 힘내고 가야 돼요. 힘내고 가야 돼.
2: 인생은 또 쉽게 볼 땐 쉽고 힘들게 네. 볼 땐 힘드니까 맞아요. 지금 그 시기인가 봐요. 힘든 시기인가
0: 그래.
2: 봐요.
0: 정훈 씨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 또 발표해야 돼요.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또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된다 된다 된다 된다
3: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4: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5: 미라 들으면 된다
2: 된다 된다
3: 미라 들으면 된다 예!
6: 예!
7: 미스터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된다니까요.
8: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KBS 쿨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네, 자 함순일님께서 민민민 미스터라디오 동시간대 현저한 1, 2 가보자 라고 하셨는데 현저한 1위 예, 처음 또 들어본 얘기지만 네. 현저한 1위 가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8: 압도적
9: 예. 압도적 1위 가봐야 됩니다. 예.
8: 8106님 두 분의 툭툭 던지는 말들이 너무 재밌어요. 미소 짓게 하고 소리내 웃기도 한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9: 화이팅!
8: 화이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예. 화이팅.
9: 더 높게 올라가라는 얘기죠. 예. 네. 화이팅입니다.
8: 그렇습니다.
9: 자, 1118님은 월요일에는 월미도에서 미라를 듣습니다. 활력 활력 활력 더운 날 지치지 마시고 모두들 힘내세요. 오늘도 오미안입니다. 오늘 뭔가 되게 날씨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날씨인 것 같아요.
8: 네. 안에도 상당히 그 후끈해요.
9: 네. 네,
8: 좀 끈적거리고 그렇습니다.
9: 예.
8: 저는 끈적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기계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기계를 살리기 위해 빨리
9: 뭐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얘기예요?
8: 조 PD는 공조실에 전화해서 이곳에 에어컨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네, 자
8: 기계 때문입니다.
9: 기계 때문이죠? 저희 네. 때문이 아니죠?
8: 기계에 녹이 슬면 여러분에게 양질의
9: 예. 예.
8: 하이파이 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9: 예. 자 9617님 진짜 휴일 아침에도 청취율 조사 오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전화 받아서 미스터라디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활력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온다니까요. 저희가 이게 보니까 2주 동안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와요. 오늘까지도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022056으로 전화오면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 네.
9: 이분 또 인증해 주셨거든요. 자 이분께는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8: 아까 오면서 이제 낮에 네. 볼 일이 있어서 어. 일 보면서 한참 12시 11시쯤에
9: 예.
8: 다른 채널의 방송을 한번 들어봤어요.
9: 어.
8: 모니터도 중요하죠. 거기서도 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고 똑같이 누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9: 자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8: 그러니까요. 궁금하니까. 하지만 두 프로에서 청조사 인증하는 문자를 들었어요. 한 프로 말고 다른 프로도. 어. 근데 다 한 개씩이었어요.
9: 어.
8: 근데 우리는
9: 많아요.
8: 두 개입니다. 한 분 더 해드립니다.
9: 9942님 오늘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8: 두 명 우리.
9: 이분도 전화 인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에게도 햄버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날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전화가 울리는 미스터라디오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0: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엔 이미 홍보가 어. 올라가 있나 보죠?
1: 그렇죠.
0: 다 자, 미리 누군지 알려드리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 관심이 있다면 미스터 라디오를 찾아서 확인도 하면서 기왕이면 친구 맺어주시고 네. 그거 인증샷 보내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1: 그래요. 그 뭐 본인이 뭐 질르려고 하다가 이거 큰일 나요.
0: 많이 보낼 것 같아서.
1: 자, 4259님 인별그램 잘 모르는 45세 아줌니 방금 팔로우했습니다. 미스터 라디오 흥해라라고 했는데 저도 잘 몰라요.
0: 아까 어떤 분은 인별그램 안 깔려 있다 그러는데 안 깔려 있는 분은 괜찮고. 예. 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빠지지도 않고 참 희한해.
1: 아유, 결혼 준비하는데 좋게 좋게 해야지 기운내. 야, 여기 고기 다 구워졌다. 먹자. 먹어봐. 먹으면 맛있을 거야.
0: 알았어. 아유, 아유, 삼겹도 별로고. 꽃등심 먹을까?
1: 어?
0: 꽃등심.
1: 아, 아이, 여기 구워놨는데 이거 먹어. 맛만 있구만 뭐.
0: 아, 정말 돈도 없고 뒤져보니 또 돈도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돈도 없고 인생 우울하다. 야, 이 세상에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1: 아, 알았어. 삼겹살은 내가 살 테니까 그냥 얼른 먹기나 해.
0: 아니,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맥주 좀 시켜줄래?
1: 어?
0: 이모, 여기 맥주 내가 시킬게. 맥주 두 병이요. 어, 넘친다 넘친다. 아, 남순아, 너는 결혼 안 해봐서 아직은 그거 몰라. 이게 안다고 안다고 다 뭐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닥치면 그래야 하는데, 내가 남친이랑 반지를 보러 갔거든.
1: 응, 나도 언니 결혼할 때 같이 반지 보러 다녔었어.
0: 야, 그 자기 식구랑 보는 거랑 아이, 그 같이 다르지 그게.
1: 아니, 왜 반지 보러 다니는 건데?
0: 아니, 언니 결혼하는 거고 나는 내가 결혼하는 거잖아.
1: 그래, 뭐 알았어.
0: 아니, 이해도가 없으면 말 안 하고. 아니, 그냥
1: 아니야, 알았어,
0: 먹고.
1: 얘기해봐.
0: 하여튼 간에 요즘 금값 좀 내렸다 그러길래 갔어. 개뿔 무슨 금값 내려. 엄청 비싸.
1: 아우, 당연히 비싸지. 금이잖아. 금값은 원래 내려도 티가 안 나.
0: 아, 맥주 한 모금 하고. 아, 이따 하나 더 시켜줘. 하여튼 뭐 남친이랑 나는 결혼 준비하는 거를 전부 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거든. 혼수도 반, 직장도 반, 뭐 반지도 반반.
1: 집은 남친에서 전세로 구해준다며.
0: 아니, 그러니까 집은 집이고 내 말 들어봐. 남자들은 손가락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러다가 그 남친이 손이 크잖아. 오. 그래서 소뚜껑 손이 완전히 엄청 두꺼워. 그 얄쌍한 거 몇 개 껴보니까 너무 별론 거야. 그 두꺼운 손에 금태 같은 거 하면 너무 이상하지. 그 이상하지. 그래서 굵은 반지를 해야겠더라고.
1: 그래, 그럼 되겠네. 그리고 남자 손 두툼한 게 좋다고 했었어, 우리 할머니가.
0: 아니,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말은 아니야. 아우, 좀
1: 그러면
0: 이해를 못.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내 반지보다 걔 반지가 더 비싸잖아. 두 배 이상 금값이라서. 옛날에 두 배였으면 지금은 네 배 다섯 배란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완전 이게 차이가 나잖아.
1: 아니, 쟤는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소리를 뭐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싶었어요. 남자 반지가 여자 반지보다 중량 더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0: 물론 뭐 듣는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렇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냥 당사자는 진짜 별로인 거야. 짜증나고.
1: 야,
0: 응?
1: 그럼 그냥 각자 반지를 각자 사. 너는 네 거 사고 네 남친도 자기 거 사고 그럼 되잖아.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0: 아, 정말. 야, 그렇게 따로따로 살 거면 따로따로 그냥 살지. 지금 내 이 결혼 어떻게 하는데 뭐 네 반지 네가 사고 내 반지 내가 사고 그 말이 나오냐? 얘 뭐야. 처음부터 모든 비용 다 반반하기로 했는데 아까 반반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1: 아우, 귀 아파. 아니, 그럼 네 반지에도 다이아를 하나 올리든가. 하나가 적으면 두 개.
0: 아이, 그거 어떻게 또 그래. 무슨 다이아야. 관심 없다고 얘기했어. 다이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뭐 김중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김중배는 뭐야 도대체. 아, 난 모르겠어.
1: 지금 저래서 뭐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들 결혼 반지 문제를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0: 아예 꽃등심 시켜.

0: 또 싸우지 않고 잘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노 쌓이시면 저희 제보해 주세요. 예. 문자번호 #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김선정님 미라 팔로워가 142명 늘었네요.
0: 대단합니다. 예.
1: 그래도 많이 해주시네요.
0: 예. 5314님 일 바쁜 와중에 팔로워 했습니다. 항상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오늘 8천 넘을 거예요.
1: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0: 네.
1: 8905님 주차하고 팔로워 해드렸어요.
0: 와우. 예. 땡크땡크 감사드립니다.
1: 근데 기왕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내겠지.
0: 그렇지.
1: 팔로우를 안 하고 문자만 저 했어요 하고 일부러 귀찮게 문자 하진 않겠지.
0: 예.
1: 예. M 땡땡땡땡님은 새싹인데도 팔로우 했어요.
0: 오호 새싹이 지금 껌 드리겠습니다. 비바이바. 이분들이 다 정수영의 산 챌린지를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냥 하는 거야. 우리 해주려고.
0: 자,
1: 뭘 그렇게 관심 있겠어.
0: 오구님 방금 팔로우 했는데 6년 된 소나무 청취자 인정합니다. 컵봐요. 6년 된 소나무 청취자도 형 산 챌린지를 보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챌린지도 보고 싶은 거죠. 꼭 7777 만들어 주십시오. 자, 3389님도 팔로우 했습니다. 올해 듣기만 한 껌 좀 씹는 새내기입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껌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껌 좀 씹으십시오. 비바이바. 자, 7758님도 퇴근길에 항상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도 팔로우. 4891님 저와 동생은 이미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오늘 가람씨가 나오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람
1: 미리 좀 이따 얘기해줘.
0: 예.
1: 에? 좀 이따 얘기해줘.
0: 뭐 이 다 알아요 뭐 아는데 뭐. 예. 자, 손흥님 아 부계정을 말하는 거였군요. 부계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말인 줄 남창희씨의 옛 동료들. 내 누군지 아니? 나 김 부장이야. 손은옥님 나 어?
1: 김 부장.

0: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의 세상을 또 잘 만들어 봅시다. 가 봅시다. 할 수 있다. 미라클. 자, 우리 혹시 또 이 채팅방에서 텃세 부리시는 분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싹도 소나무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이 가야지. 그래도 청취율이 1위를 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서로가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아까 그 제가 그 배우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네. 김대명 씨.
0: 아, 김대명 씨. 네. 김대명 씨 저랑 한 살 차이.
1: 아.
0: 예. 네. 김대명 씨. 예. 장문정 님, 옷 사이즈 66이야. 5710 님은 난 77이야. 다들 66치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김효정님께서 견디는 김부각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어몽님 결혼의 완성이요. 김대명 씨요. 토요일 드라마죠라고.
1: 아, 민영기 씨 제 얘기 보세요. 남...

0: 예, 그 부장님 그 네. 땅끄지 닮았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1: 김부각이라고.
0: 예, 김부장. 잘 보겠습니다. 예. 김부각. 예. 네, 자, 우리 8456님께서 오늘
1: 김국의 김부각.
0: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네. 황가람님 나오신다고 해서 문자 보내요. 회사에서도 몰래 듣고 있으면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네. 누구야? 누가 말했어?
1: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0: 자, 여러분들 오늘 황가람 씨 오십니다. 그때는 저희 아주 저기 멀쩡하게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3부 첫 곡을 맞춰라 시간이에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부 첫 곡 제목과 오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이것만 빨리 하자. 김부장 다시 해봐.
0: 김부장!
1: 야, 누가 이경규 형 같대? 자, 3부 첫 곡 스타트!
0: 아직도 네.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이거 딱 아시잖아요. 아직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0: 정종원이 기억으로 개것간 내래 거띠를 못하게 있네.
1: 남북의 창하고 싶니?
0: 안정환님 내래 김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튀김국에 김부각까지는 이렇게 해주셨고,
1: 한윤아 씨 7월은 휴가를 기다리는 인내 씨,
0: 오호
1: 최소라님 미라 청취율 폭발하는 시간, 양승원 관악산 돌계단을 걷는 시간,
0: 예
1: 김태현님 요요가 시작되는 새벽 2시에 라면 먹는 시간. 아. 야 새벽 2시에 라면은 너무 뜬금없다. 뭐 한 밤 10시 11시면 몰라도
0: 새벽 2시
1: 새벽 2시면은 뭐 일 나갔어요. 와우.
0: 9713 정순이의 꽃등심을 굽는 시간. 김명아님 퇴근 1시간 남은 시간 중간 마감하는데 안 맞아.
1: 아우.
0: 5315님 아직도 먹니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황중기님 기억을 걷어찬 시간 깜빡깜빡하는 요즘. 장은희님 미라 팔로우하는 시간. 안직화님 청조사 전화오면 미라 듣는다고 말하려고 준비한 2주간의 시간.
1: 네. 안직화님이 계세요? 안정환님의 또 부캐 아닐까요?
0: 어.

0: 뭐죠? 결승전
1: 결혼 또 했냐고요?
2: 아니요. 결승전 지금 결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결승전 네. 보셨냐고 새벽에.
2: 안 봤습니다.
0: 안 보셨군요. 네. 예. 자. 정대사님 뭐 발표해 주시죠. 예. 그건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요, 뭐.
1: 아이, 뭐.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자야지 괜히 피곤하게만.
0: 예.
1: 자.
0: 바나우의 초콜릿 받으실 정답자 세 분.
1: 정답자 세 분. 기억을 걷는 시간 내일 맞추신 분. 0220 김진아 6733. 이렇게 세 분이고요.
0: 네.
1: 은하수님, 나의 최황가람. 최소라. 황가람님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0: 네.
1: 오늘 미라마트 누가 오는지 아시겠죠? 연예인 한 분. 우리 황가람 씨가 옵니다. 미라클도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라디오 도움 주시는 분들 스피드랭
0: 더 건강한 주식회사
1: DS 대성 하우징
0: 양주 소품 가구단지
1: 메디힐 토너패드
0: 신차구 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 기프트가 도와줍니다.
0: 감사합니다.
3: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0: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1: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0: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

0: 나이 때는 아주 그 완전 매니아층이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막 꼬리 지르고 맞습니다. 그런 나이인데 네. 마치 그런 느낌의 네. 걸
1: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너무 좋아해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따라해주고 좋아하죠.
2: 엄청 따라해주고.
1: 예.
2: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사람인지 몰랐다고 완전 애기가 벌레 줄 알았다.
1: 아.
2: 그래가지고 무슨 네. 탈수고 그런 캐릭터가 아~ 노래한 줄 알았다고. 아~ 그랬던 애기.
1: 아 그럼 벌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녀도 괜찮겠네요. 네.
2: 그래서 안 그래도 회사에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1: 아 잘하셨어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네. 좋은 또 추억을 네. 남겨줄 수 있을 것
3: 그렇죠.

0: 이거다. 오. 또 회사에서.
1: 예. 자, 그렇군요.
2: 우리 뭐 이렇다면은 뭐 콘서트를 이런 예. 아웃뿐만 놓고 하는 콘서트. 네, 일어나 뿐만 놓고 하면 이제 수익
1: 안 맞죠? 예.
2: 한 분당 1,0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어.
1: 천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2: 7억 9천?
1: 7억 9천? 예. 네.
2: 더 망할 것 괜찮... 같아요. 아무도. 7.9명도 안 올 수 있습니다.
1: 네, 조심하시고요.
2: 조심하시고요.
1: 예, 우리 윤정 씨의 말은 좀 흘려들으시기 바라겠고요.
2: 또 자. 그거를 오, 좋다, 그러지 마시고.
1: 윤부장!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신곡을 리메이크한 우리 황가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황가람 친구 101장 대회 함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즌은 친구입니다.
0: 친구.
2: 최근에 황가람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 제목이고요. 가람 씨 혹시 더 뭐 소개해주고 싶은 문자가 있는지.
0: 아,
2: 뭐,
0: 지금 예. 이렇게 읽어보면서
2: 예예 예.
0: 예.
2: 뭐 한번 뭐
0: 친구. 예. 가람 씨는 이런 이행시나 코미디에 관해서는 잘 하시는 분 편입니까?
3: 해본 적은 없는데
2: 한번 해보실래요?
3: 네. 갑자기요? 네, 네.
0: 아,
3: 네.
0: 갑자기 해야 돼요?
3: 네, 네, 네.
0: 네, 알겠습니다.
3: 네, 해보겠습니다.
0: 네,
2: 친
3: 우리 친구예요 우리.
2: 구
3: 구독이랑 팔로우는 해주고 계시죠?
2: 네. 정말 유튜버스러운, 네. 너튜브스러운 예, 네. 또 해주셨고요.
3: 아,
2: 예.
3: 큰일 날 뻔했네.
0: 솔직히 말해서 일반 시민보다 못했습니다.
3: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2: 정성이 네. 한번 보여주시죠.
0: 네?
3: 친!
0: 친절하게 해라.
3: 구!
0: 구리다.
2: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람씨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0: 심지어 비속어를 썼습니다. 예.

0: 아,
1: 피드?
0: 피드?
1: 피드.
0: 피드.
2: 인스타 안 하실?
3: 합니다.
0: 아, 아, 하세요. 하세요.
3: 저 할, 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바람 씨가
2: 찾아서 맞춰
3: 만 명 정도 있습니다.
0: 바람 씨가 팔로우가 4만 4천 명이래요.
2: 어, 그, 네,
0: 거기서
3: 아, 이 얘기 빨리 해주세요.
0: 2천 명만 빨리 넘겨주세요.
3: 그러면 만 명 있습니다. 얘기
2: 빨리 팔로우 해주세요, 예. 여러분.
3: 남편이 몇 명 있어?
0: 저도 만, 아니 저 2만 5천 명.
3: 와,
2: 오, 그럼 7천 명.
3: 우리들이 합쳐도 황가람한테 안 되는
0: 예,
3: 거.
0: 예. 아유, 와이프까지 다 끌어들여서. 아,
3: 우리 와이프도 한 만 얼마 있으니까. 오. 황가람 씨 팔로우 4만 4천 명 중에 한 3만 마리가 반대 뿌라지죠.
0: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친구 이행시 갑니다.
3: 친구 계속 갑니다.
0: 이분도 노래를 해주셔야 돼요.
3: 네. 네.
0: 김웅성님입니다. 친.
2: 친구의 친.
0: 구.
2: 구를 사랑했네.
0: 어.
2: 그러면 안 되는데.
0: 자, 네. 이양고님도 가겠습니다. 친.
3: 그거 다 치야지, 정신. 예.
2: 친구 노래가.
0: 구.
2: 구슬프게 들려지네요.
3: 아.
2: 약간 웃음기 머금고 했는데.
0: 네. 아, 그랬어요?
2: 네.
3: 제가 이거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0: 예, 8835니까요?
3: 네.
0: 친.
3: 친정 간 와이프.
0: 구.
3: 9박 10일 있다 왔으면.
2: 우와! 우와! 이거다, 이거다. 와.
3: 9시간 만에 온다.
0: 아, 친정과 와이프가 9박 10일이나 있으면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걸? 난 이해가 안 되네. 저는. 9박 10일 동안 친정 갔다 그러면 저는 제가 거기 친척 집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3: 나도
0: 그렇죠 형도. 9박 10일 저는 솔직히
3: 난 9분도 못 떨어져.
0: 그러니까 9분 10초도 못 떨어져 저는요.
2: 와, 이거 진짜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저만 네. 좋아하고 두 분.
3: 예, 저는 9초 10. 전 9초 10도 못.
0: 가람 씨 결혼하셨나요?
2: 아니 안 했는데 아, 제가 무슨 느낌인지 이제 완전 공부했습니다.
0: 그래요.
2: 아 예. 그렇구나.
0: 예. 결혼 얼마나 좋은데요.
2: 아, 좋은 예. 거구나.
0: 그럼 저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9박 10일 있으면 저는 미쳐버려요.
2: 아,
0: 예.
3: 나한테 묻지 마세요.
0: 박유중님, 친구 갑니다. 친.
2: 진짜 맛있는 수박입니다.
0: 구.
2: 그걸로 주세요.
3: 아.
0: 예. 자, 뭐, 사실 뭐 열심히 좀 해보셨는데.
3: 그렇죠, 이렇게 좀.
0: 큰 웃음은 이틀어서. 웃음은 좀 로별. 우리는 네. 로별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별로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로별.
2: 로별.
0: 예.
2: 아, 로별.
0: 웃음은 로별.

0: 좋습니다.
1: 순발력이 아니라 정신 차려. 생명.
2: 알겠습니다.
1: 네.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제를 공개해야 돼요.
1: 두 번째 시제.
0: 가람 씨가 또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 시제는요?
3: 네. 두 번째 시제. 반딧불로.
0: 네. 네, 반딧불입니다. 네. 나 나는 반딧불의 주인공이었으니까 반딧불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어려울 텐데요. 근데 D이 어렵죠? 그래서 D까지 허용하겠습니다. D. 반딧불 혹은 반디불.
3: 반디불.
0: 예, 상행시 삼행시 보내주세요.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AI가

0: 아유, 좋아, 황가람.
1: 예.
0: 진짜. 정말 웬만한 반딧불은 평생 대표하실 것 같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또 다른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2: 원래 그 네, 중식이 밴드라.
0: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한민국 반딧불은 예. 황가람 씨가 다 대표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야, 우리
0: 그 예전에 분장 좀 하고 다녔어요.
2: 탈 하나 만들어서
0: 다니는게 제가 그래도 돼요.
1: 예전에 개똥벌레는 우리 누구 선배
2: 신영원
1: 선배님. 네. 그 뒤로는 우리 황가람 씨죠 이제.
0: 그렇죠.
1: 예. 네.
0: 아, 뭐. 아, 진짜 우리가 놀리는 게 아니라 와 정말 곤충 노래는 1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등. 오,
1: 좋습니다.
0: 밥으로 친구.
1: 이제 반딧불로 또 3명씩 갈 건데요.
0: 반딧불이요.
1: 자 갑니다. 2728님 반
2: 반짝거리는
1: 디
2: 디카프리오보다
1: 불
2: 불 끄고 보면 윤정수.
1: 오, 아까 AI를 살짝 좀 끌어쓰셨어요.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김명곤님 반
2: 반건조 오징어
1: 디
2: 뒤집어 주세요.
1: 불
2: 불에 탈 것 같아요.
0: 오 살림형.
1: 어 좀
0: 해머리형.
1: 예. 예. 잘났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수정님 반
2: 반듯하게 앉아라
1: 뒷
2: 뒤꿈치 세우지 말고
1: 불
2: 불만 있냐. 오 아.
0: 반듯하게 앉아라 뒤꿈치 세우지 말고
1: 예
0: 불만 있나.
1: 원혜진님 반
2: 반차라도 쓰고 싶다
1: 디
2: 디게 퇴근하고 싶다
1: 불
2: 불만 있어도 꾹 참고 열심히 다녀야겠지.
1: 아,
2: 맞다 그렇지.
1: 예
0: 전혀 연결 안 되는 삼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뭔데요 또?
1: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0: 예. 네. 2477님이군요. 반.
2: 반.
1: 반려자를 골랐는데.
2: 헐.
0: 디.
1: 디. 디게 안 맞네요. 환.
0: 불.
1: 불. 불가능한가요?
0: 아. 환불 가능한가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불이 가능한가?
2: 어?
0: 예?
2: 네?
0: 아니
1: 웃기려고 했다가 아니 무리수를 좀 두신 것 같은데
0: 예. 와이프에게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서 우와, 더 잘해주고 거구나. 싶은데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환불해도 해주고 싶습니다 와이프에게. 에이,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1: 그럼 아. 오늘 가서 얘기하세요. 도장 찍으라고.
0: 형
1: 네?
0: 동사무소가 문을 닫았어요. 구청이 지금은 일을 안 한다고. 구청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본인이 그렇게 불편하면 가서 얘기하세요.
0: 우리 와이프가 구청에서 일을 해요.
2: 아 그렇구나.
0: 아, 아유, 늘 항상 미안해요. 예.
1: 양식
0: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양식 더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요.
2: 이렇게 예. 하는 거구나.
0: 자 7436님 반
2: 반금 친정간 와이프
0: 디
2: 디금 들어왔음
0: 불
2: 불만 없음. 네,
1: 정말 문자에서 아, 고통이 느껴집니다.
2: 진짜
1: 예 문자에서
2: 가족들은 고통. 진짜 잘하네요. 다. 네.
0: 여기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친정과 와이프 너무 기쁘잖아요. 지금 들어왔음.
1: 깜놀.
0: 갑자기 노와 이런 것들이 약간 불만 없음. 그게 네. 애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죠.
1: 네.
0: 자 이호정님입니다. 반
2: 반년만 살아봐요.
0: D.
2: D게 말수가 줄어들어요. 저녁에 유일하게 한마디 하죠.
0: 불.
2: 불 끄고 자자.
1: 네.
0: 아. 요즘엔 또 불도 다 리모컨으로 꺼가지고, 뭐, 그렇죠. 얘기도 안 해. 네. 그냥 띠 꺼버려. 예. 자, 아무튼, 반딧불 와, 이렇게 여러분 3일씩 잘 지어주셨고요. 장원, 네. 가람씨가 발표해 주시죠.
2: 장원은요.
1: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2: 제가,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0: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고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사고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선 계속해서 작업이 한창인데요. 4차로 막혀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종로 1가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는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요. 파주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은현 2터널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처리하면서 도로를 전면 차단 중입니다. 아직 도로 진입 전이시라면 서양주 나들목 쪽으로 우회도로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다비치 타임캡슐 7월 20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오전엔 비가 오더니 지금은 좀 잠잠하네요. 황정은 씨.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부침개 부쳐먹는 날. 지금 호박전 파전 부치고 있어요. 와,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식구들이 좋아하겠는데요. 호박전에 파전이면 뭐. 그래요. 비가 너무 심해서 정말 비 피해 입을 정도, 그 정도까지 아닌 걸 고맙게 여겨야 하는 걸까요? 황정은 씨에 이어서 이민재 씨 사연도 읽어드립니다. 출첵입니다.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은 칼국수에 김치 넣어서 끓여드세요. 저녁 메뉴를 또 이렇게 저매추 저매추 추천해 주셨습니다. 구정민 씨, 여기는 대프리카예요. 더워도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셨습니다. 대구가 많이 그래도 전보단 덜 더워졌다고 대구분들이 자랑하시던데 여전한가요? 어떤가요? 구정민 씨 이어서 박경훈 씨, 찜질방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제습기를 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들어갑니다. 고민할 시간에 빨리 드리는 게 맞는

그러셨을 것만 같은 네 분에게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생방송 월요일 저녁 주제 하나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3부에 함께 하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마무리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콜 선물 이벤트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무려 50만 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권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201. 식사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 선반에 있던 들기름을 꺼내려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병뚜껑이 꽉 안 닫혀 있어서 냉장고 안에 왈칵. 친구가 직접 짠 들기름인데 딱 한 번 쓰고 남아있던 건데 아까워서 이를 어쩌죠. 유유. 진짜 아깝습니다. 냉장고 안에 고소한 냄새가 그냥 다 그냥 가득 찼을 것 같고 다 닦아내셔. 들기름 정말 완전히 쏟아졌어요. 남은 거 한 방울도 없어요. 아우 한 방울이라도 혀끝으로. 아우 아깝습니다. 7201이어서 박지현 씨. 퇴근하고 병원 가는데 운전하려니 빗길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집에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마음 편히 집에 와서 씻고 라디오 들어요. 이제 혈압약도 끊고 손목 아픈 약도 끊으라는 말 들으니 더 행복한 저녁입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홀가분하세요. 이제 스스로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박지현 씨, 오늘 박지현 씨에게 정말 칭찬의 박수를 무한대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여주 씨,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데 오늘은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하루 종일 서서 날씨와 사투했어요. 퇴근하는데 몸에 땀 냄새가 가득하네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러셔야죠. 가다가 편의점 냉장고에 이미 맥주 있죠? 보통 좋아하는 맥주 한 캔 정도는, 아니 혹시 여섯 개? 어쨌거나 빨리 가서 샤워하고 맥주 한 개 캬 시원하게.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GOD의 0%. 아내에게 비상금 자수했어요. 4218. 진짜 약간의 비상금만 남기고 아내와 딸들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아, 진짜 속은 쓰렸겠지만 아내와 딸들이 좋아하셨죠? 뭐 그걸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약간의 비상금은 남겨두셨다는 거.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거. 야, 진짜 예, 좋은 아빠십니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싶어요. 3044.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웃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시루떡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전화 한 통이면 예쁘게 포장된 떡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조금 서툴더라도 제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떡을 돌리러 갈 텐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멋진 분이십니다. 정성이 정성이. 제가 어제 선재 스님 하시는 행사에 사회를 봤는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떡을 왜 잔칫날이나 그런 좋은 날 하는 줄 아느냐. 떡은 쌀가루가 흩어져 있는 걸 한 대 뭉치게 모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는 의미가 떡에는 담겨 있는 거래요.

0: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 공간은 질식사망 위험 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유이었습니다.

했다. 뭐라고 화내셔도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안에 계신 상대분께도 죄송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소개팅 하지 마시고 저랑 처음부터 다시 만나보실래요? 한참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요.

0: 문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대신 표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문장이 길면 문장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문장을 나누어 드린다든지 이 정도의 그 표현을 다듬어 드리지 내용을 다듬어 드리진 않아요. 내용을 다듬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 작가님이 열심히 예, 다듬어서 잘 방송해 드릴게요. 4916.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 그러니까 사연 속 이름은 가명이었고요. 후기입니다. 거절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1: 글쎄요. 사실 저도 대화하면서 정말 편했거든요.
0: 그날 우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사이가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우리의 첫 만남 이야기였어요. 가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날 체크무늬 셔츠 안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1: 당신이 체크무늬 셔츠를 안 입었으면 우린 못 만났지. 소개팅 상대는 잘못 찾았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은 제대로 찾았네.
0: 인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을 뿐인데 아내를 만나도

0: 스위스로 사랑해.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외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퇴근길 운행하실 때 속도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 부탁드립니다. 앞 시간 파주 포천고속도로 은현 2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부터 전해드립니다. 포천 방향인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통행은 재개됐지만 아직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양주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평촌 부근에서는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5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시흥에서 중동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서운분기점을 시작으로 송내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양재대로 둔촌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역 쪽으로는 4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

에코 행복한 날을 이선원 씨. 항상 소소한 행복을 누리자고 말하는 남편이랑 공원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나눠 마십니다. 근데 솔직히 각자 한 잔씩 마시고 싶어요. 그러셨거든요. 금이라 때 두 잔 보내드릴게요. 각자 한 잔씩. 오늘은 이미 드셨으면 내일 드십시오. 이선아 씨. 4454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혼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항상 6시면 운전하며 듣다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를 봤습니다. 과연 제 사연이 나올까요? 사진 고맙습니다. 9750 어제 가족들과 2호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뒤를 돌아봤는데 와 허겁지겁 사진 찍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9750 3885 광고 사진 찾느라 주말 내내

0: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우리 주부 여러분 대환영입니다. 모두 모두 응원의 마음을 담아 방송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태까지 주제 중에 제일 편한 주제 아니에요? 무슨 일 하시는지 그냥 쓰시기만 하세요. 2513 신청곡 듣는 동안에요. 리센 프리티걸

크리티컬 리스앤네였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7021. 급식을 만드는 일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더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쌤. 그 불 앞에서 우리 집에서 그냥 그냥 화구 몇 개 안 되는 것도 더운데 세상에 학교에서 그 대형 화구 앞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덕분에 아이들이

전기자동차 주행 테스트하는 일을 해요. 전국을 돌면서 주행 테스트합니다. 그쵸. 전기자동차가 테스트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이라서 저도 사실 자동차를 바꿀 때 전기자동차로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약간 아직 걱정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 잘 해주셔가지고 걱정 없이 다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고민 없이 구매해서 전기 주행하는 그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10-7061 20년차 국어 교사입니다. 고3 담임이고요. 아까는 고3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못지않은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방학은 안 했고요. 방학 후에도 대입 상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쌤, 방학이면 좀 쉬시는 줄 죄송합니다. 고3 쌤들의 사정을 저희가 몰랐네요. 방학이 되어도 여전히 올해 수능이 며칠인가요? 그날까지 진짜 쌤 고생하세요. 진짜. 에? 0437 골프 의류 매장 합니다. 고객들 옷을 코디해드리고 만족해서 나가실 때는 뿌듯합니다. 아, 이거 코디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골프 의류는 모르지만 저도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솔직히 저같이 옷 못 고르는 사람은 그냥 매장에 코디되어 있는 이렇게 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전문가에게 꼭 여쭤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블라우스가 필요한데요. 뭐 흰색 블라우스가 필요한데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전문가들은 잘 골라주시더라고요. 역시 이래서 전문가구나. 이런 0437 이런 전문가들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서병욱 씨, 강원도 고성에서 소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소도 저도 더위랑 싸우고 있어요. 맑은 소의 눈을 보면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휴, 축사가 얼마나 넓어요. 소는 몇 두나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소들은 털이 많으니 우리보다 훨씬 더울 터이고 그렇다고 그 넓은 축사에 다 에어컨을 틀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마 대형 선풍기 같은 거 작동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 여름을 나시나요? 사람들은 더우면 얼음물이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아라도 벌컥벌컥 마시죠. 우리 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고생하십니다. 소들과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7999 저는 수술실에서 나오는 수술기구 씻어 소독해주고 정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거 궁금했어요. 주로 드라마에서 보긴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한 수술실에서도 막 기구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저거를 씻고 소독하는 건 한 번도 드라마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아 이런 일을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7999 진짜 꼭 필요한 일 하시네요.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 고맙네. 오늘 진짜 사연 보니까 여러분 다 고맙네요. 너무 고맙네요. 노성민 씨 취업 준비생이에요. 항상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가는 일이 일상인 요즘입니다. 얼른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요. 꼭 그러하시기를. 얼른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민 씨하고 잘 맞는 곳에 꼭 취업하시기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오창준 씨의 보통날. 20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번아웃이 크게 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고향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하지만 요즘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다. 분명 낯설고 불편할 텐데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와 준 아내. 심지어 부모님을 더 잘 돌봐드리고 싶다며 요양보호사 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그런데 매일 집에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한다.
1: 와, 오늘도 듣기 평가 치르고 왔어. 외국어보다 포항 사투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
0: 선생님도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모두 사투리를 쓰신다는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분들 말을 해석하는 게 더 어렵단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요즘 들어 아내 말투가 구수해지고 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 덜컥 내려와 씩씩하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난다. 고향은 나만 품어준 게 아니라 아내도 조금씩 품어주고 있는 것 같다. 포항 사투리를 정복해가는 아내와 부모님 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토마토가 익어가듯 그렇게 천천히.

0: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좋은 음악,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음악방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실래요? 8시부터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6: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5: 오늘 끝곡 SES 감사 안으며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이상, 또 충청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산 인근 지역은 물론 하천 주변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범람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퇴근길 정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짧게 막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진출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앞 시간 파주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은현 2터널에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일대로 정체는 모두 해소됐지만 아직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큰 우산처럼 마음도 넉넉하면 좋겠죠. 갑자기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 마음의 우산 얼마나 넉넉했나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윤미래의 터치 러브로 시작했고 엄청 큰 우산은 되게 편안함을 주죠. 뭔가 뭐랄까 진짜 그 그늘막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들도 엄청 큰 우산을 들고 다니시고 저희가 이제 햇빛이 센 날이나 이렇게 비가 올 때면 들어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하잖아요. 오히려 막 누구 숨기는 것 같잖아요. 누구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햇살 때는 그래도 조금 참는 편인 것 같고, 비가 올 때는 이제 머리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매니저님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사수를 해주십니다. 네. 정효숙님은 저도 요즘 커다란 골프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좀 무겁더라고요. 해주셨어요. 골프우산은 엄청 커요? 제가 골프를 안 쳐가지고. 이제 약간 장우산 중에서도 엄청 넓은 그런 거구나. 무겁죠, 아무래도. 0244님은 저녁 8시마다 우산이 되어주는 쩡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해주셨습니다. 이게 요즘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밖에는 비가 안 오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히.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번 주는 꼭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시윤님, 전 오늘 엄청 큰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마음은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되네요. 내일은 더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하루 조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시는군요. 근데 원체 다정한 사람은 이게 내가 원래 10을 할 수 있지만 5를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7을 한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시윤님. 내일 더 힘내지 않아도 돼요. 충분해요. 뭔가 우리는 항상 더 막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부터 너무 더 하면 힘듭니다. 우리 한 목요일쯤 더 할까 봐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사진과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0: 함께해요.
4: 이카운트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765님,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내 어깨 하나도 겨우 가릴 만큼 제 마음 우산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손 관절 쪽이 아프셔서 막 주사도 맞으시고 막 테이핑도 하시고 막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를 또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병원 잘 다녀오셨습니다. 진짜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관리 잘하셔가지고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손재민님은 쩡디 저는 다음 주에 휴가거든요. 강릉에 놀러 갈 건데 비 오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강릉은 진짜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예쁘기는 한데 하늘이랑 그 바다랑 그 푸르른 그 느낌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일단 비가 오더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놓자고요. 뭐 예를 들면 실내 볼링장 뭐 이런 데를 이미 조금 생각을 해놨다가 비 오면 바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약간 재미가 있지 않을까? 비가 안 오면 제일 좋고요. 1193님은 뭔가 놓친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산을 두고 온 거 있죠. 라디오에서 우산 이야기 듣고 다시 가지러 갑니다 해주셨어요. 우산을 많이들 놓고 가시죠.

정말 많네요. 볼륨 들으면서 쌓인 집안일 할게요 등등등.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리센느의 핀볼.

정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당근 조각 케이크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8380님, 오늘 남자친구랑 밥 먹고 식당에서 나왔는데요. 남자친구가 화장실 들린다고 저 먼저 차에 타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순간 딴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 있는 남의 차 문을 벌컥 열었어요. 사과를 몇 번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도 창피하다 유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저도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아, 왜냐면 샵에 가면은 저희랑 같은 차의 색깔인 차가 정말 많아요. 졸릴 때 이렇게 열면은 어머 죄송합니다 막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데이브레이크의 실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4776님, 중1 아들이 운동하느라 기숙사에서 지내는데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 왔어요. 수요일이면 다시 내려가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운동하고 기숙사 지내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다칠까봐도 걱정이고 또 밥을 잘 챙겨 먹나 기숙사의 친구들이랑은 또 잘 지내나 걱정 많으실 텐데 수요일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희가 당근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테니까 달달한 시간 보내세요. 6437님은 신혼 한 달차입니다. 원래는 제가 요리 담당인데요. 오늘 비 오니까 한잔하려고 남편에게 안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메뉴는 김치전입니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디저트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너무 달달하다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게 김치전이 아니고도 좋겠어. 그쵸? 두 분 뭐 김치전에 막걸리 드실 거니까 분명은 아니지만 뭐 이게 조합이 좋잖아요. 막걸리 드시고 나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을까? 약간 샤베트, 약간 레몬 샤베트 이런 맛의 아이스크림 먹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으니까 아이스크림 추천드리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결혼 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요리도 해주는 남편 너무 멋지네요. 크러쉬 피처링 코드 고스트의 서클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회사가 힘든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이다. 지난 봄 새로운 팀장님이 오신 뒤로는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진다. 전에 계시던 분은 혼낼 때도 방향을 잡아줄 때도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은 정반대다. 뭐가 문제인지 절대 말하지 않고 그저 이 소리가 끝이다. 직원들이 눈치껏 수정해서 몇 번이고 다시 작업한 뒤에야 이건 뭐 괜찮네요 하면서 하나를 고르신다. 이제는 이런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신경이 곤두선다. 그리고 찾아온 여름, 새로운 사람을 적응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선물이 찾아왔다. 팀장님께서 여름휴가를 떠나신 것이다. 그것도 통 크게 2주 동안이나. 첫날부터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구내식당 밥도 괜히 더 맛있게 느껴진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유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진짜 어렵다,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또박또박 이렇게 찝어서 말하면 전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하면은 아이 그것도 어렵다. 어떻게 뭐 어디 장단에 맞춰.

팀장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리더니까. 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앞장서야 될까? 그 타이밍. 그거를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그런 마음은 뭔지 알것 같아요. 유유님, 좀 예쁘게 봐주세요. 2주 동안 마음껏 즐기시고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어떤 퀴즈보다도 어렵다는 쩡픽 고사. 오늘의 쩡픽 시작할게요. V8의 컬러링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컬러링을 알려주셔도 좋겠죠. 저와 마음이 통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V8의 컬러링

V8의 컬러링에 이어서 프리스타일의 Y 두 곡 들어봤습니다. 여수 방바닥님의 이제 골라주신 곡이었는데요. 제 컬러링은 프리스타일의 Y였어요. 미니홈피 BGM이기도 했답니다. 해주셨어요. 아, 나는 어렸을 때 컬러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엄마의 컬러링은 제 그 어느새 가을이라는 노래예요. 계속 가을이 아니라 이제 여름이고 봄이 되고 겨울이 돼도 어느새 가을만 나와가지고

일 하나도 못하고 왔네요. 해결될 때까지 집에서 일해야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막 엄청 많이 젖진 않으셨죠? 이게 막 장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판까지 젖어버리면 그 밑에가 진짜 곰팡이가 막 생기거든요. 요즘은 장판 아니겠지. 사무실인데 대리석이겠지. 어쨌든 집에서 일 잘하시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저는 근데 사춘기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제가 조금 대학교 돼서 왔다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약간의 방황심이죠. 약간 뭐라고 할까, 대답하면은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라고 하고 싶고 청개구리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럴 때 저는 뭔가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래, 약간 그냥 그거에 타격감 없이 뭔가 반응하면 왠지 청개구리 심보 부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9260님께서 속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시면 오히려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따님분이 힘든 시기 아마 잘 지나갈 겁니다. 저희가 당근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4767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전철역 앞에서 쩡디 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하는 큰딸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주 오늘도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비도 오고 이럴 때 가족분들이 앞에서 기다려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4767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따님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 최우정의 비밀정원, 가수 백아연, 김수영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승기의 원하고 원망하죠.

내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더 쉬울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첫 곡으로 지드래곤의 무제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최효정의 비밀정원, 가수 백아연, 김수영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뒀으니까요.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야 뭐야 요즘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안녕하세요. 최효정의 비밀 정원 진행을 맡은 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사랑을 노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봐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고요. 또 한 사람은 외쳐 사랑을, 사랑한단 말을 힘껏 외쳐보자고 하네요.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를 발표한 가수 백아연 씨, 김수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효정의 비밀

0: KBS 쿨 FM의 음악 토크쇼 최우정의 비밀 정원. 가수 백아연씨 김수영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연님부터 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아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앉아있으니까 우리 피디님이 네. 너무 무해하다고. 지금 그림이 진짜 무해하기는 해요.
2: 그런가요?
0: 그리고 우리 키도 약간 비슷하고.
2: 맞아요.
0: 그리고 95, 약간 95, 94, 93이어가지고 약간 도레미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좋네요. 서민지님, 백아연님 나오시는군요.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민지님.
0: 목소리가 진짜 너무 맑으시죠?
2: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3: 아니 두 분 다 맑으면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0: 진짜 약간 그러니까. 그 맑은 그 청량함이 있어요. 아연 언니는
2: 약간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우리 셋의 목소리로 활기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0: 좋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그 톤이 약간 셋이 은근 달라서 재밌는 것도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정효미님 문자 한번 수영이가 읽어주세요.
2: 살구 고양이 아연님, 복숭아 햄찌 수영님 어서오세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 와, 안녕하세요.
2: 진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0: 이제 막 또 내린다고.
1: 맞아요.
2: 진짜요?
0: 원래 별명이 고양이고 햄찌신 건가요?
3: 아니요, 저는 별명이
2: 뭐였어요?
3: 딱히 없어요.
0: 진짜 동물로 뭔가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게 있을까요?
1: 동물?

0: 혹시 저, 기억나요?
1: 저 완전 했죠.
2: 콜로리?
1: 저는 벨소리를 했었고 그리고 BGM은 무조건 저 도토리 돈 많이 썼어요.
3: 저도 진짜 많이 썼어요.
0: 그쵸? 진짜요?
3: 홈피 꾸미기보다 그 BGM에 돈을 더 많이 썼던
0: 것 같아요. 그거는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BGM?
1: 저는 그 혼자라도라는
0: 혼자라도?
1: 노래, 잘 모르실 텐데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혼자라도라는 혼자라도. 노래인데 들어보세요. 완전 그 시절 감성.
0: 약간 들어가면 약간 음악의 그런

0: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1: 나한테 알려줄게.
0: 나중에.
1: 일단 광고 나갈 때. 일단 두 분의 공통점 막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디션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으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뭐 K-pop 스타랑 싱어게인 3 이렇게 활약을 정말 많이 해줬던 두 분이신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만약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갈 수 있다면 나는 나간다 아니면 안 나간다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분 어떠세요?
2: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학을 뗄 정도로 나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엄마가 되고 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0: 진짜요?
2: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질문 받으면 나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네. 그럼 그때의 선곡이나 뭐 했었던 것 중에 다시 되돌아

0: 좋아요.
1: 어, 정말요? 네. 들어보셨어요?
0: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아, 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0: 뮤직비디오도 봤어요.
1: 아, 진짜요? 네. 아, 15일에 발표한 외쳐 사랑을. 네.
2: 외쳐 사랑을.
0: 외쳐 사랑을.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이 곡은 제가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곡을 썼었어요. 근데 정작 내가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의 슬럼프가 왔었어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면서 이 음악을 하고 있지? 하면서 길을 잃기도 했는데 정작 내게 필요한 건 계속해서 뭔가 외치고 싶은 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꿈을 꾸는 우리는 모두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담은 외쳐 사랑을 이란 곡입니다.
0: 외쳐 사랑을. 네. 어, 근데 이제 제목부터 되게 뭔가 수영이스러워요.
1: 아, 정말요?
0: 외쳐 사랑을.
1: 외쳐야 해요.
0: 진짜 잘 어울린다.
1: 그쵸?
2: 그래요? 외치세요.
0: 약간 이런 느낌.
1: 어, 근데 진짜 곡 제목 정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0: 어렸을 것 같아요.
1: 왜냐면 맨 처음에는 뭐 꿈을 꾸는 넌 아름다워.

0: 이렇게
1: 트렌디하고 되게
0: 편안하게.
2: 그래요?
3: 제가 이렇게 락 장르는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밝은 노래는 처음 내봤거든요.
1: 조금 이렇게 희망찬 가사를
3: 희망찬 품고 있는. 네, 너무 너무 재밌어요.
1: 재밌는
3: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0332님께서 오모 노래 너무 잘 부르시네요.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하고 또 고맙네요 해주셨어요.
3: 고맙다고까지 해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네요.
1: 근데 이 노래의 이제 포인트는 저는 1절과 2절 막 이런 약간 변주를 준 네. 그러니까 음정을 똑같이 안 가져왔고
2: 맞아.
1: 약간 이렇게 되게 세련되게 가져오셨잖아요.
3: 노력했어요. 지루하지 않게.
1: 약간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약간 그 펜타토닉 라인 뭐 이런 거라는 얘기였잖아요.
2: 따라따라따라
1: 그 무슨 라인이에요?
3: 이거요? 모르겠어요.
2: 저도 모르.

0: 들으면 너무 좋겠다.
1: 어, 맞아요. 네.
0: 포구님께서 수영님은 이 곡을 발매하고 또 어떤 꿈을 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이 노래를 이제 작사하고 작곡할 때 또 다른 또 꿈을 꾸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저는 이 곡을 발매하고 나서 뮤직비디오에 달아주신 댓글들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것처럼 아내분한테 아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 하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꿈을 꾸는 때가 있었지 하면서 회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내 노래가 영향력이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0: 를 생각하면서 에이, 들으면 맞아요. 좋죠. 네. 들어봐라는 달콤한 곡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
0: 이게 또 오랜만이에요. 2년 7개월 만에 발표를 맞아요. 하셨는데 와. 또 음방 나간 거 제가 봤거든요.
1: 네.
0: 어땠어요?
1: 아 일단 음악방송 아, 그 챌린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 정말 너무 적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송을 나가도 제가 다 1등 대기실이더라고요.
0: 아, 선배님이시니까.
1: 바로 앞에 제가 제작진보다 더 앞에 대기실 쓴 적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0: 이게 조금씩 연차가 올라가면서 그 무대 대기한 데랑 가까워진단 네. 말이에요. 아.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약간
1: 벌써? 내가 여기? 어, 이 정도 가까워서 좋긴 한데 이 정도라고 막 이러면서
0: 아. 맞아요. 네. 옛날에는 되게 거기를 원해 했는데 이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그럼 옛날에 데뷔했을 때 어떠한 선배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1: 맞아요 맞아
0: 아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1: 맞아 맞아
0: 그런 느낌이 네. 또 있죠. 기현님께서 오랜만에 음방 무대 섰을 때 혹시 울컥하거나 긴장은 안 하셨나 해주셨어요.
1: 아, 울컥하진 않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첫 방송을 약간 좀 너무 떨어서

0: 이제 20년 뭐 30년을 기대해 이렇게 편지 쓰는 거.
1: 너무 좋다.
2: 그래.
0: 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윤정님 문자 수영이가 읽어주세요.
3: 말해 뭐해. 아연님 라이브는 믿고 듣는 거죠. 비 오고 난 뒤 습한 기운을 싹 없애주는 목소리예요.
0: 그러네.
3: 오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제습기, 인간 제습기.
2: 아,
0: 인제. 7917님,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고막이 힐링되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0: 이 노래가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1: 포토그래프죠.
0: 포토그래프였습니다. 네. 네.
2: 이 노래도 운명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1: 이 노래는 제가 결혼할 때 신부 입장곡이었어요.
0: 웬일이야. 네,
1: 그래서 지금 제 컬러링이기도 하고 벨소리이기도 하고 로맨틱. 이거에 이제 약간 지배됐는데 제 네. 일상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 뭐 볕이 드는 지금 창문 앞에 서 있는 뭐 너의 모습 이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사랑이다. 따뜻하고 예뻐가지고 뮤비도 네. 진짜 예뻐요.
2: 그래요? 봐야 되겠다. 아니 그럼 아연님은 이렇게 네. 등장하기 전에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게 딱 등장해 문 신분을 이렇게 문 쫙 열리거나 네. 아니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저는, 등장하셨나요?
1: 저는 일단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아빠를 쳐다보지 말자. 너무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이제 하객분들을 쳐다보면서 눈 인사를 하고 약간 무대라고 생각하자. 약간 거기서 프로정신을 담아야 안 울겠더라고요.
2: 결국은 눈물 안 흘렸어요.
1: 눈물 안 흘렸어요.
0: 대단하신데요? 저 울 것 같아요.
1: 근데

0: 했었고,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더 빨리 친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1: 그쵸. 진짜 편해졌어요.
0: 너무 좋아요. 네.
1: 수영이는 어땠어요?
2: 저도 아이언님이랑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음에 또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언니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저도 두 분의 라이브와 귀여운 말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두분 보내드리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0: 안녕히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디오의 싱얼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재정신 유지 비용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재정비, 줄이면 재정비죠. 우리 인생도 좀 재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좀 필요할 것들은 좀 쓰면서 좀 너무 이게 스스로를 압박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는 좀 풀려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한 번씩 사버리는 것도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죠. 아마 오늘 월요일이고 또 비도 와가지고 많은 우리 스트레스 받은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소리님, 저는 오늘 스트레스 만땅이라 족발 뜯었어요. 제정신 유지했어요. 샴디에 괜찮다는 말 감사해요 라고 하셨고요. 이야, 소리님, 비 오는 날은 족발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뭐 족발은 아니지만 돼지 뜯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 가가지고 오늘 첫 끼는 뭔가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돼지고기 집이 있거든요. 산청 지방에 가든처럼 운영되는 돼지고기 집 가가지고 먹었습니다. 우리 소리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된장국이 진짜 맛있어요. 우렁을 넣어주거든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돌아가서 먹었습니다. 간장게장님. 오늘 카드값 왕창 빠져나가서 텅장 됐는데 위로 감사해요 샴디 라고 하셨고, 오늘 20일이구나. 우리 간장게장님 20일날 카드값 나가는 날이군요. 아, 고 이제 한 18일, 17일, 뭐 19일 요쯤 되면은 아주 주말이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좀 마음속이 좀 공허해지고 뭔가 불안한 마음 아마 생기셨을 텐데, 뭐 이미 나갔다니 정돈 된 거거든요. 오늘부터 새삼 재정비 하시면 됩니다. 우시원님, 이야 지금 치킨 먹고 있는데 제정신 유지비라고 위안.

뭐 일단은 돈도 돈인데 일단 그 만족감을 얻는 거. 이 심리적으로 혹은 나 이런 머릿속을 괴롭히는 이런 복잡한 것들 단순하게 그냥 먹을 거로도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원님도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아빠,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김윤정님, 오늘 오프닝 멘트 뜨끔해요. 저 오늘 제정신 비용으로 매운 만두 3팩 사와서 저녁에 다 쪄서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땡긴다는 핑계로 21개를 쪄서 엄마랑 나눠 먹었는데 땀 뻘뻘 흘리니 다시 기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아, 난 또 21개 조금 놀라긴 했는데 나눠 드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두는 또 완전식품입니다. 안에 또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가 있고 매운 것까지 해결하셨으니까 어머니랑 스트레스 잘 푸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롤롤님, 월요일에 더 와닿는 제정신 유지 비용 점점점이라고 하셨고, 그쵸, 이 월요일 저도 항상 이제 생방을 하지만 묘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텍스트로도 좀 느껴져요.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쳐 있다, 아 조금 힘이 빠져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괜찮습니다. 또 한키라와 함께 혹은 또 뭐 제정신 유지 비용 재정비 쓰시면서 조금 더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이 또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 한 하루 정도 더 추가되면은 더 힘듭니다. 그만큼 다 이해합니다. 조영애님, 제정신 유지 비용 듣기만 해도 힘이 나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제정신 유지 비용이라고 해야지 크크크 라고 하셨고, 아, 또 그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거기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구색 맞추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꽤 맛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이 뽑아서 먹는 건데 소프트 형태로 다 이제 종이컵에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먹으면 그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아무튼 우리 영애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또 뭐 제정신 유지 비용 얘기하다가 먹을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얼지입니다. AB6IX 전웅 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각종 희한한 사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슬립.

혜빈님, 사느냐 참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두 쫑 쿠 사 먹었어요. 그래도 퇴근하고 영어 공부도 했어요. 칭찬 플리즈 하셨고, 아 이거는 칭찬드립니다.

지드래곤 피처링 앤더슨 팩 투베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박종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네일아트 해볼지 말지 결제 드렸는데 네일아트 요새 진짜 정말 많이 하죠. 제 주변에도 많고 또 특히나 패션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너무 이미 유행한 지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말릴 이유가 뭐 전혀 없습니다. 뭐 다만 이게 취향이 아닌데 유행이라서 막 억지로 한다라는 거는 뭐 말리겠지만 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뭐 하지 않는다? 그런 영역이라면 저는 뭐 말리지 않고요. 이거는 뭐 당장 고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버트러스트님도 당장 하죠! 라고 하셨고 여름아 부탁해님께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 한번 질문해보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PR 시대가 여기서 녹여집니다. 맞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여름아 부탁해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호두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황미경님 저희 회사에서 하신 분이 있는데 아우 좀 부담스럽던데요 저는 이라고 하셨는데

0: 저는 그 실제로 활동할 때, 활동할 때 검은색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비어 활동할 때 검은색으로 맞아. 칠해가지고 활동했었습니다.
1: 요즘 남들들 멤버 한두 분 정도는 거의 필수여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그 친구들도 네일아트 한 친구들도 꽤나 있고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저 밖에서 들었는데 네. 하셔도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1: 저 이게 뭐 아이돌 친구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나인데도 있습니다.
0: 충분히.
1: 네, 근데 일단 우리 지난주에 또 회식 이슈가 좀 있었죠.
0: 아, 회식 이슈가 있었어요.
1: 우리 이제 목요일 생방 끝나고 네, 오, 집에 예. 잘 들어갔어요?
0: 저는 너무 그냥 간편하게 들어갔어요.
1: 조금 먼저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0: 먼저 일찍 일어났죠.
1: 일찍 일어났으니까

0: 나쁜 뜻 아님. 나쁜 뜻 아님. 나쁜 뜻 아님. 그냥 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융화되고자 이게 장난치시는 거 아닐까요?
1: 그 왜 우리 그 선배님들 중에 네네. 약간 그 왜 좀 나이 좀 있으신 선배님들 혹은 나이 있으신 아저씨분들 혹은 약간 농담할 때 네. 농담하고 나서 괜히 한번 혀 한번 한 거 있잖아.
0: 뭐야? 뭐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1: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0: 아니요 저는 뭘
1: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건가?
0: 형이에요? 몰라. 내가 지금
1: 뭘 여감성 몰라요?
0: 몰랐어요.
1: 이런 거. 내가 그랬잖아. 그런 거. 윙크를 한다든지 혀를 한번 내미신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그냥 이제 너스레.
0: 그렇죠, 너스레.
1: 이제 인사를 해줬을 때 뭔가 좀 기분 좋게 받아주려고 메롱을 하시는 건데 이 경우에 따라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0: 살짝은. 그래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혹시 오사카 분이신가? 우리 마오님 일본 분이시니까 오사카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또 열려 계시니까.
0: 맞아요.
1: 이것도 우리만의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고사님. 헉, 우리 사무실 사연인 줄요. 메롱으로 받아쳐 주세요. 상대도 부끄러움을 느끼게요. 라고 하셨고.
0: 이런 분들이 꽤나 있으시군요.
1: 메롱으로 받아치는 상사분들. 이거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0: 상사가 메롱했다고 나도 메롱하는.
1: 야, 나보다 그, 뭐, 이렇게 후임이 아니지. 이제 어떻게 후배. 직원들, 후배들, 네. 후배 직원에게 메롱을 한다? 쉽지 않거든요.
0: 쉽지 않지.
1: 쉽지 않은데.
0: 근데 그 후배한테 메롱으로 대받아. 받는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1: 우리 고사님도 한번 해보시지. 메롱 이렇게 해보시지. 고사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0: 이렇게 입으로 사운드 효과를 내야 손맛이 산다고 하시는데요. 고막으로 스며드는
1: 싹둑싹둑싹둑
0: 원장님의 음향 효과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진짜 희한하죠.
2: 이분께는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리고요. 일단 뭐 처음엔 어떤 사연인가 했는데 머리카락 자를 때 싹둑싹둑싹둑 자체 음향 효과를 구사하는 희한한 원장님 와.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이제 텍스트로 와가지고 네. 이게 싹둑싹둑인지 싹둑싹둑인지 잘 모르겠어.
0: 어 근데 그거면 재밌겠다. 아, 싹둑싹둑
2: 큰 거 할 때는 싹둑
0: 싹둑
2: 이제 짧은 머리는 싹둑싹둑싹둑 뭐 이런 식으로 하시나.
0: 아 재밌다.
2: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미용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좀 많이 다니는지만 이런 분은 본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은데
0: 오히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쵸? 분들이.
2: 보통 이제 미용실 가면은 조금 수다쟁이 스타일의 선생님이 계시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용한 분이 계신데 그것도 또 각자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너무 좀 이렇게 수다쟁이시면은 약간 기가 좀 빨리는 스타일인데 동시는 어때요?
0: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 쌤도 메이크업 쌤도 두 분 다 수다쟁이셔가지고 저랑 네. 너무 결이 잘 맞아요.
2: 아
0: 오히려 그래서 쌤 뭐 하셨어요 이번에 네. 이번 주말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이는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어가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2: 저는 진짜 사실 그 미용실 같은 데서 말을 거의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0: 아 진짜로?
2: 혹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왜냐면은 방송에서 조금 활발한데 제 기분 안 좋으세요가 아니고 평소에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기분 안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0: 전 그 에? 네.
2: 아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리시랑 되게 비슷하세요 라고 그

0: 생각나네요. 관장님이 입으로 슉 바람 소리 내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1: 아, 요거는.
0: 어, 이거는.
1: 요거는 많지.
0: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
0: 그리고
1: 복싱할 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슉, 슉, 슉, 슉. 이거 안 내면 그냥 해?
1: 복싱 안 해봤지.
0: 아, 당연하죠.
1: 어, 나도 안 해봤어. 아. 둘 다 너무 어설프더라고.
0: 그냥 양양번지야.
1: 어, 이거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약간 스, 스 하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0: 아우 좋아. 아우 좋아.
1: 아우 맛있다.
0: 아우 맛있어.
1: 아우 맛있다.
0: 아우 맛있어. 아,
1: 하시는 분들이 있죠.
0: 있죠, 있죠.
1: 아유 정말. 아람님, 요즘 미용실엔 머리하기 전에 설문조사에 원하는 수다 강도도 적더라고요.
0: 우와, 우와.
1: 옵션 마냥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전 조용히 있고 싶어요. 적당히 말 거는 거 좋아요.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라고 하셨고. 아, 이건 좀 너무 정이 없는데?
0: 어, 근데 신기하다.
1: 아무리 싫어도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체크하는 게 좀.
0: 근데 그 오히려 조용히 해주세요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왜냐면 어. 그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네. 그냥 머리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 근데 나 이게 너무 꼰대인가? 나는 이거는 그냥 스스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이게 피차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로 다 체크하기 시작하면은.
0: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아마 그 친해지진 못할 것 같아요. 그치. 이 단골이 단골로 가기에는 되게
1: 맞아.
0: 좀 어렵다.
1: 너무 고객과 손님이 맞긴 한데 너무 진짜 고객 손님 느낌이잖아.
0: 그런 느낌이죠. 네.
1: 우리 웅이 귀현님께서 저도 내성적이라 원장님 말씀 많으시면 부담돼요. 근데 싹둑싹둑 사운드라니. 저라면 아무리 헤어를 잘하셔도 다시는 안 가요. 아,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구나. 아, 이게 좀 너무 자를 때마다 싹둑싹둑이 있으면
0: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1: 아, 우리 웅이 귀여워님. 우리 웅이 귀여워님이 새싹이세요.
0: 어, 왜 이제야?
1: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터뜨려 샴페인. 봐봐. 봐봐. 보도 탄 사람요 드리겠습니다.
0: 아, 왜 이제야 오셨어.
1: 그러니까 우리 좀 웅이 귀여운님 같이 좀 내성적인 분들은 또 설문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0: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1: 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1: 참, 아, 우리 미용실들도 다양해집니다.
0: 고충이 많아요.
1: 다양해져요.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

0: 월요일 코너 희한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아니 그나저나 그 헤어스타일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언제까지 혹시 금발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아, 저 이번 주에 이제 뿌리 염색을 한 번 더 하고
0: 뿌염?
1: 다음 주에 이제 색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다 이제 곧 팬미팅이 예정이 돼 있어서 새로운 색깔로 팬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검정색으로 이제 염색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0: 머리색까지 스포 해줍니다.
1: 아.
0: 1부 끝곡으로 CN블루의 싹둑 듣고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1: 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저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1: 예.
0: 항상 웅씨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괜히 제가 뿌듯해요.
1: 어.
0: 제가 그냥 출근할 때 또 이렇게 하면서 역시 한키라 그러면서 한키라의 인기.
1: 아 그리고
0: 제 걸로 이제 그 뭔가 바꿔서 생각합니다.
1: 아 그리고 저보다 네. 그 한혜영을 더 좋아하세요.
0: 아 정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0: 저도 좋아해 주시는데 저를 더 좋아하진 않으세요. 냉정하게 봤어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기적이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셀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월요일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에비시스 전웅 씨와 함께하는 히 한혜.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도대체 왜 그럴까 님께서 보내셨네요. 제 친구, 편의상 웅이라고 부를게요. 웅이는 언변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뭔가를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언젠가부터 달변가가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야, 너 인별그램을 왜 안 하냐?
2: 인별그램? 그러니까

0: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약간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친구들끼리 모여서 요즘 핫한 김민경 편집자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왜 인기가 있는지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요. 그 친구가 한참 말이 없더니
1: 나는 김민경 편집자가 인기 있는 이유는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서인 것 같아.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아는 척하거나 어렵게 말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잖아. 그리고 웃기려고 힘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툭 던지는 말이 더 웃기잖아. 그 자기 경험이나 실수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남다르니까 듣다 보면 계속 듣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말을 잘한다를 넘어서 사람 자체가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0: 야, 웅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얘들아, 박수 한번 치자, 박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테이블 아래로 몰래 땡피티, 땡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답을 참고해서 답변을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야, 너는 어떻게 소개팅에 나가서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하냐?
1: 그게...
0: 얘가 소개팅 나가서 상대 여자분이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라는 평범한 질문에도 제대로 말을 못해서 계속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대답했고요. 여자분은 얘가 소개팅 도중에 계속 휴대폰을 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오해해서 밥만 먹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주선자인 친구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인공지능

0: 이해하고 소화해냈습니다. 우리 웅배우 역시 믿고 보는 웅배우고 원래 대화에 소질이 없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말을 좀 잘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화 도중에 인공지능에게 조언을 구했던 거.
1: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0: 아 이거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안 걸린 거 대박이긴 하다. 그러면은 사실 원래 이게 말을 잘 많이 못했어. 그랬는데 이걸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고 이게 영향을 주는 거면 긍정적인데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1: 그렇죠.
0: 아주 안타깝고
1: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딱 치셔가지고 바로 이거를 보시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0: 난 친구들도 참 무심하다고 봐. 아. 그걸 어떻게 몰라.
1: 그치 사람이 180도가 변했는데 사실
0: 그거를 몰랐던 것도 참 무심하고 하, 이런 분들이 근데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희한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는 형이 아는 것에 좀 심취해 있던 형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었고 네. 땡큐 PD 이런 게 없었고 그때는 이제
1: 화장실 그, 요정으로
0: 아니 땡큐 PD야. 땡큐 PD야.
1: 땡큐 PD야.
0: 검색하면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을 따가지고 만약 김 씨면 김피 PD야라고 불렀어요. 너무 잘 알아서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0: 게좀 논리 정연하게 좀 뭐 대답하는 거 알려줘.
1: 와,
0: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
2: 진짜 편하겠다.
0: 그러니까.
2: 근데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사람과 말을 못 한다니까요.
0: 그치.
2: 진짜로?
0: 이게 체득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계속 검색하면서 할 거야?
2: 검색을 하면 띡 나오니까 띡 그냥 바로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니까요.
0: 그러게 조금 이거는 좀 일상생활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우리가 그 사연에 김민경 편집자님 얘기가 있었는데 김민경님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의 힘이라도 얻는 게 대단하면서도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하셨고.
2: 그래, 이게 또 말한 게 잘 못하니까 이제 바뀌고 싶어가지고 이거라도 그치.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0: 맞아. 진짜 근데 잘하고 싶으면 그 좀 도움받아서 본인이 좀 이거를 좀 복습해서 해보고.
2: 그치.
0: 자기 언어에 녹이는 게 좀 중요하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2: 그리고 차라리 그 AI에 그냥 그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걸 정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아. 삶에 더 좋을지도 몰라요.
0: 말해 버릇 한다거나 말은 또 할수록 느는 거기 때문에.
2: 그쵸, 맞습니다.
0: 맞아요.
2: 네, 요술공주님께서 아이쿠야 요즘 인공지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은근 많습니다.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안 돼.
0: 그치. 우리가 맨날 뭐 텍스트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 그쵸.
0: 눈과 눈, 아이 투 아이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게 너무 또 이게 좀
2: 그 AI 같은 걸 오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라디오도 못해요.
0: 그러니까
2: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검색하실 거야.
0: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한번 뺏는 법을 만들어.
2: 안 돼, 그럼 나 못 살아.
0: 하루에

0: 업무로 인공지능 괜찮아요. 자료도 만들어주고 표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 이렇게 업무에 녹이는 거는
1: 그쵸.
0: 뭐 막을 이유가 없지.
1: 업무의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0: 그치 그치. 뭐 빠르게 좀 정돈하고 깔끔하게 되는 거면은 괜찮은데 일상생활에서 말하는데.
1: 그쵸. 사람과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0: 맞아. 그럼 나중에 진짜 뭐 그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1: 그래.
0: 대신 말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1: 무서워.
0: 난 무서워. 난 진짜 무서워.
1: 진짜 나 일자리 뺏길 것 같아.
0: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1: 진짜 싫어, 진짜 싫어.
0: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0: 짧은 희한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김지혜님께서 친구가 공포 스릴러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배경인 드라마나 영화는 무서워서 못 본다고 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0: 조선시대가 배경인 게 무섭다고?
1: 사극인 게 무서운 건가?
0: 사극을 무서워하는?
2: 그러게.
0: 희한하네.
1: 사극이 왜?
0: 사극이 좀 이게 전쟁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근데 전쟁 배경이 아닌 것들도 좀 있잖아요.
1: 그쵸. 로맨스도 되게 많고.
0: 말을 무서워하시나?
1: 말이 많이 나오긴 해.
0: 수염 공포증 같은 게 좀 있어.
1: 아니, 한복 이런 게 좀 무서우신가?
0: 가시나 뭐 이런 거.
1: 어떡하지?
0: 그게 아니지. 조선 시대.
1: 신기하긴 하다.
0: 아마 이게 좀 이렇게 전쟁이나 뭐 이런 좀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1: 그게 또 사극이면 필연적으로 뭐 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치, 그런 게 좀 더 무서우실 수도 있고.
0: 킹덤 이런 거 절대 못 보시겠네. 그 약간 그 옛날 배경인데 귀신까지 나오면 큰일 나시겠다.
1: 최악이시겠다. 최악.
0: 아유,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1: 그러게.
0: 2786님, 제 친구는 공항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평일에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공항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주말에는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작은 캐리어에 책과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공항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온다네요. 희한하죠? 라고 하셨고.
1: 오, 신기하다.
0: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어봤어.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 떠나기 전 얼마나 설렙니까?
1: 설레죠.
0: 공항 가는 것부터. 그 설렘을 느끼기 위해서 실제로 공항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1: 아, 진짜로.
0: 게다가 요새 공항 얼마 잘 돼 있어요.
1: 진짜. 아, 다 있죠 안에.
0: 난리 나잖아요.
1: 그치.
0: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힐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
0: 근데 이분은 한 차원 더 좀 몰입하시는 것 같긴 해. 캐리어까지 가져가시는 거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몰입을 잘 하시는 스타일.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이런 몰입을 잘해서 카페 같은 데서 공부도 잘하고.
1: 오.
0: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그래.
1: 근데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0: 캐리어까지.
1: 아니면 좀 공항에서 근처에서 일하시나? 그래서 그냥 마실 느낌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0: 근데 뭐 저처럼 이제 서쪽권에 살면은 공항 가는 거 뭐 그리 멀지 않거든요. 드라이브 겸 가가지고. 왜냐면 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에너지도 좀 얻고 막 설렌 다. 표정이 좋잖아요.
1: 엄청 웃고 공항 계시잖아요. 안에서는. 다들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데서 좀 에너지를 얻나 싶기도 하는데.
1: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0: 이렇게 디테일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줄
1: 작은
0: 몰랐습니다.
1: 캐리어에 신기합니다.
0: 한번 같이 한번 가보세요. 2786 친구랑 좋은 기분이 드는지.
1: 뭐 하고 노시는지 이거.
0: 근데 약간 이게 집으로 돌아올 때 조금 허무할 것 같아.
1: 굉장히 공허할 것 같아.
0: 조금 공허하지.
1: 굉장히 공허할 것 같아.
0: 당일치기에
1: 다들 여행 가는데 나는 집으로 가는 거잖아.
0: 그러니까. 아, 근데 인천공항에 그때 청취자분이 알려주셨는데 그 비행기 볼 수 있는 그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가 아니고 약간 뭐 전망대. 비행기 전망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그런 거 가시면은 좀 어느 정도 공허함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양양펀치님께서 상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수저를 놓을 때까지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물도 냉장고 가까이 앉은 사람이 좀 꺼내오면 안 되나요? 더러워서 퇴사를 하던가 해야겠어요.
0: 아, 이게 이제 너가 해라. 요거구나.
1: 형, 근데 저 지금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는데요.
0: 네.
1: 회식 2차 때요. 네. 제가 수저 깔았나요? 갑자기 안 한 것 같아.
0: 왠지 형 안 깔았던 것 같은데?
1: 안 깔았던 것 같아 제가.
0: 네.
1: 죄송해요.
0: 맞아, 웅이가 깔았던 게 기억이 나.
1: 제가 깔았어요?
0: 너가 깔았던 걸로 기억해.
1: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0: 근데 지금 이들의 기억이 다 100% 온전치 않아.
1: 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0: 그래가지고 뭐 100%는 모르게. 저 나도 깔았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래요? 네. 내가 안 깔았던 것 같아.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확 이게.
0: 아니에요. 평소에 잘하시고.
1: 땀이 나네.
0: 평소에 잘하시고. 아니, 저는 근데 이런 거 좀 신경 안 쓰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1: 작가님이 웅이가 물도 따랐대.
0: 물도 따랐어.
1: 잘했네.
0: 기억 못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1: 잘했어.
0: 맞아, 웅이가 했었던 기억이 나도.
1: 다행이네.
0: 어렴풋이 있어.
1: 아, 그래요?
0: 어렴풋이.
1: 다행이다.
0: 왜냐면은 이게 사실 누가 하든지 뭐가 중요해. 근데 이제 막내가 보통 많이 하니까.
1: 그렇죠.
0: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조금 심술 날 텐데. 그렇다고 또 심술을 드러내면 안 되겠죠.
1: 그렇죠. 이게 근데 막내가 딱 하고 있으면 그 또 상사분들이 알아서 이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0: 맞아.
1: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조금 짜증이 나긴 하,

0: 우리 8710님께서 샴디가 타자라고 해서 야구 생각합니요라고 하셨고 아 이게 키캠이 생각이야.
1: 저는 그 타자라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
0: 단컴 타자 아니야.
1: 그러니까 타자라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
0: 우리 때면 키보드 치면 다 타자거든.
1: 아 그치 맞지 맞지. 타자 몇 나와 이렇게 하잖아.
0: 타자 몇 나와.

0: 척하고 오프닝에서 읽으셨어요?
1: 아 오늘 네. 오프닝에 좀 왁구보를 다뤘는데
0: 그럼 아예 모르시고 다루셨네.
1: 그러면은 대본인데 이건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뭐 서두로 하고 합니까? 오늘은 뭐 쓰는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왁부볼 이거는 저는 모르는 아이템입니다. 왁부볼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0: 아 그치.
1: 아 맞다. 제가 또 알디오 나왔을 때 네. 말랑이 만지면서 좋아했다고.
0: 아 그게 말랑이에요.
1: 아 그게 말랑이구나. 네,
0: 그거를 이제 그 왁스로 코팅하면 왁부볼이 되는 겁니다.
1: 아 그렇구나.
0: 예예예. 예, 예.
1: 아무튼 어우 다들 그냥 그 촉감놀이 전문가들
0: 난리 났어요. 요즘.
1: 다들 오셨네요.
0: 요즘 애기들이야 완전.
1: 다들 감사드리고 애기들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좀 좋아했네 또 생각해보니까.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아 아무튼 우리 소개된 모든 분들 네. 커피 쿠폰 드리고요. 오늘도 참 희한해 재밌었네요.
0: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1: 그러니까
0: 오늘 즐거웠고 네. 다음 주는 얼마나 더 재밌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1: 기대가 되죠.
0: 네네.
1: 매주 월요일 기다려지죠.
0: 매주 월요일 기대가 됩니다.
1: 우리도 월요일 날 웅이를 기다리고 있어.
0: 헐, 뭐야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네,
1: 감동이면 다음 그 회식 끝까지 남아주시고
0: 왁부
1: 웅 씨 보내드리면서 이찬혁 콜드 소금 코드 쿤스트 치열 듣고 오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0: 안녕.
1: 안녕.
0: 감사합니다.

0: 밤10시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이찬혁 콜드 소금 코드쿤스트 치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황아민님, 샴디 말랑이도 모르셨어요? 라고 하셨고, 아니 이제 아는데 디테일에 조금 약한 거예요. 우리 때는 또 우리 따로 부르는 게 있었어. 우리 때는 만득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만득이 아시, 여러분은 만득이 아십니까? 만득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 좀 부르는 게 좀 다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솔스 새롭게 나타난 정한의 뉴스 스나이퍼예요. 샴디 정도 눈치 챙겨야 라디오 한 자리 꽤차는구나 라고 하셨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모르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껏 그냥 슬렁슬렁

다 그만두고 싶다. 아, 연휴 뒤에 출근하려니까 이런 말 좀 절로 나오셨죠. 근데요, 일본의 한 광고 문구가 우리에게 힘을 주네요.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극복해온 횟수.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했든 진지하게 이직까지 고려했든 누구에게나 그만두고 싶은 찰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과정이 어쨌든 극복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난 왜 맨날 그만두고 싶을까? 너무 나약한 걸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똑같이 그런 생각하니까요. 이제부턴 그만두고 싶었던 만큼 극복해왔던 나의 단단한 내면에 봐주시면 됩니다.

0: 러블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이게 또 연휴 끝나고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만두고 싶었던 만큼 극복해온 거니까요.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토닥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칠링 뮤직 있고요. 또 하나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노래 함께 듣는 키워드 믹스 전해드립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위제로
4: 위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지금껏 나를 지탱해준 사람, 우리 가족들의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9649님의 사연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수는 세상 어머니의 숫자와 같다는 말 저는 공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엄마 밥이란 게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모든 가족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는 말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엄마 밥은 모르지만 주말에 아빠가

는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라이즈의 허그, 오웬의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픽

0: 것들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일과다 그래도 각자의 스트레스는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 오차 범위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의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들은 조금만 그 내 계획에서 벗어나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 10 혹은 한 20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죠. 저도 무대 올라갈 때 물론 100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지만 긴장도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80 정도까지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야지 마음이 또 비워지면서 혹은 90 혹은 90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편이세요? 좀 이렇게 오차 범위를 평소에 만들어 두시는 편인가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에는 신청곡 많이 틀어드립니다. 폴짝 데이! 선물 챙겨드리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2시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3294님께서 요즘 가게나 지하철 등등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늘 얇은 외투를 챙겨 다녀요. 근데 또 집에 오면 더워서 에어컨을 틉니다. 분명 여름인데 하루 동안 겨울이랑 여름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맞아.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또 틀면 너무 춥고 또 나의 체온에 맞추자니 다른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해도 어떤 분들은 너무 덥다고 하고 아 이게 모두의 온도를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라디오 올 때도 얇은 뭐 하다못해 반팔 혹은 얇은 셔츠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있으면 확실히 이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네네. 2042번님께서 저희 엄마는 청소는 손으로 해야 한다며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집안일 편하게 하시라고 생신 때 하나 선물해 드렸는데 몇 번 써보시더니 나 이제 얘 없이 못 살겠다 얘 라고 하시네요. 필요 없다는 말은 빈말이었나 봐요. 엄마들은 원래 뭐 사드리려고 하면은 됐어 얘 너 돈 나가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오늘은 쿠킹 클래스입니다. 점심 메뉴 자랑하셔도 되고요. 동네 맛집이나 나만 알고 있는 스페셜 레시피 이런 거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문자 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구강 유산균? 이제 유산균이 구강용이 따로 있는 거야? 와, 디테일하다. 아니, 나중에는 뭐 어깨 저림용 유산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디테일하다. 근데 이렇게 좀 어느 구간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나오는 것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구강 유산균 보내드려요. 노래 듣고 와서 가광문화센터 쿠킹 클래스 시작해볼게요.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달달한 소스와 바삭한 튀김, 심지어 단백질 가득한 고기까지 돈가스 완벽한 안주 아닌가요? 진짜 잘 어울리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오, 사실 돈가스집에서는 소주 잘 안 팔지 않아요? 그쵸?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집에서라도 먹어볼게요. 네. 2088님, 저는 오늘 냉장고를 털었어요. 냉털데이. 호박, 감자, 당근, 버섯, 햄, 대파까지 쫑쫑 썰어놓고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미리 예고해드리는데 오늘 퀴즈는 정말 역대급으로 쉬운 오답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퀴즈입니다. 다들 정답 보낼 준비 지금 하셔야 돼요. 준비하셨죠? 지금 뭐 콩 켜셨죠? 네, 핸드폰 챙기셨죠?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 너란 주의보였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추리 퀴즈였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면 뭐 퀴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자, 정답은 폴킴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퀴즈를 냈다면 나는 좀 더 어렵게, 아, 진짜 어렵게 퀴즈 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재미가 없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2번. 안정형 여자친구다. 뭐 이런 거. 그랬으면 정답 못 맞췄을 수도 있겠네. 정답자 다섯 분께 유기농 레몬즙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외국인 유학생 오타백입니다. 이름이 오타백? 오타가 많아서 오타백? 오답이면 어떻습니까? 오답, 육답, 칠답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은 최근에 두근두근 했던 적 있으세요? 한근 두근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K대학생을 위해 아이브의 해야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느니라. 제 개그 자기 전에 생각난다 했죠? 생각났죠? 내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0: 아, 그 뭐지? 치아 씨드 이런 거 올라가야 돼요. 오,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토핑이 너무, 아, 근데 아사이볼은 토핑이 헤비하지 않으면, 아, 또 그좀 간식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약간 과일을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토핑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폴짝 데이,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제가 띄워놓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혼자 폴짝, 둘이 폴짝, 여럿이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닐게요. 폴짝데이.

제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날입니다. 폴짝 데이. 뛰어놀다 흥이 오르면 랩도 하고 춤도 추고 비트박스도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해볼게요. 이제 하다하다 이제 비트박스까지 시키려고. 5978번님께서 폴킴님이 폴짝거리는 가요광장을 매일 듣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너를 만나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요. 진지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원래는 그게 익숙했는데 암튼 고음 때 턱선 너무 멋있던데 그 턱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어떤 언제 몇 년도 영상이냐에 따라서 턱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해가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풀어진 해도 있고 좀 그래요. 네. 오호. 아니 이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라는 표현이, 저 가수로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이게 시작이겠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겠죠? 어허, 어떡하지? 나 이미지. 폴짝데이. 오늘은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놀아볼게요. 같이 웃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또 홍보하고 싶은 거 뭐든 좋습니다. 사연에 신청곡 하나 딱 얹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려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692번님께서 택배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40대 청취자입니다. 25층에 멈춰서 한참을 안 내려오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택배 박스들은 무겁고 눈에 들어가는 땀 때문에 눈은 따갑고 엉망진창인 와중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하나 적어봅니다.

노래 안 틀고 제가 형 성대모사로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써 써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0692번님의 신청곡으로 폴짝대 시작할게요. 10cm의 아메리카노.

지친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린 데스티니.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신청해요. 방금 부른 그 데스티니까 그 데스티니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라디오 많이 들으면 아기가 말이 아 늘어요? 아 진짜요? 우리 청취자분들 듣고 계세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아기가 말이 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요광장 틀어야지. 근데 다른 라디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폴킴의 라디오를 들으시면요 아기 목소리가 폴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아 이렇게 우리 형아들 삼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아기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요광장 틀어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말수가 적은 엄마 아빠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키신대요. 어 이건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 어 괜찮은데 어 나중에 그러면은 우연히 이때 이제 애기였던 친구들 막 20년 후에 만났는데 막 얘기하다가 어 근데 청년 자네 나랑 말투가 비슷한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가요광장을 그때 듣지 않으셨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진서님께서 34살인데요 새로운 직종의 회사에 신입이 되었어요. 3개월 차예요. 질문도 많고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은 저인데 다행히 잘 알려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배로 고생하시는 카리스마 점장님과 다정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더 잘할게요. SS501의 노래 신청합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박진서님은 사랑받을 스타일이다. 아니 센스가 있으시다. 노래 선곡도. 아 머리가 나쁘긴요. 신입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회사 직원들 다들 졸려서 좀비의 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잠 좀 깨게 이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자, 불러드려요. 차순, 영희, 수현, 현주, 써니, 맹지, 상엽, 수아, 소영. 어때요? 잠이 확 깨요? 잠이 확 깨죠. 일부러 약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읽어봤어요. 참고로 나이 순이에요. 아, 그리고 사장님 빠지면 섭섭하시니까 사장님 이름도 언급해 주세요. 이 이름은 사장님이라는 거죠. 영빈님. 사장님이니까 영빈님. 사장님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신청곡은 박화요비의 노래예요. 라이. 뭐가 라이라는 거예요? 아하. 아, 졸릴 시간이기도 해요, 진짜. 뭐, 식곤증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하기 싫을 수도 있고, 네. 5170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박화요비의 라이.

빅박스, 3번 빅박스, 4번 블랙박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덴탈 케어 세트 드릴게요. 아, 여기에 덴탈 케어 세트 묶는 것도 좀 웃기다. 네. 쉽지 않은데. 입을 사용해서 강한 악센트의 리듬을 만드는 이것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아이스박스, 2번 택배박스, 3번 비트박스, 4번 블랙박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윙의 도파민.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네 분에게 금이라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생방송 월요일 저녁 주제 하나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 편하게 말해요. 3부에 함께 하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마무리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콜 선물 이벤트.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무려 50만 원 상당의 제주도 숙박권. 깜짝 놀라셨죠? 네, 응모 기간은 이번 주 딱 닷새 뿐이에요.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 제주도 숙박권이 왜 필요한지, 왜 제주도에 가고 싶은지 말머리를 숙박권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세요.

0: 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1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1부입니다. 숙박권이라고만 써서 보내시는 분들 사연을 좀 같이 보내셔야 돼요. 숙박권이라고 맨 앞에 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사연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저희가 뽑기가 좀 그렇겠죠? 자, 아, 이분 진짜 감사합니다. 7698 청취율 조사 막차로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7201. 식사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 선반에 있던 들기름을 꺼내려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병뚜껑이 꽉 안 닫혀 있어서 냉장고 안에 왈칵. 친구가 직접 짠 들기름인데 딱 한 번 쓰고 남아있던 건데 아까워서 이를 어쩌죠. 유유. 진짜 아깝습니다.

1%. 아내에게 비상금 자수했어요. 4218. 진짜 약간의 비상금만 남기고 아내와 딸들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하, 진짜 속은 쓰렸겠지만 아내와 딸들이 좋아하셨죠? 뭐 그걸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약간의 비상금은 남겨두셨다는 거. 그것까지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거. 야, 진짜 예, 좋은 아빠십니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싶어요. 3044.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웃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시루떡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전화 한 통이면 예쁘게 포장된 떡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조금 서툴더라도 제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떡을 돌리러 갈 텐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멋진 분이

0: 끝났다. 저 사람이 진짜 소개팅 상대구나. 시간을 좀 더 끌면 난처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오자고해서 좀 놀라셨죠? 저는 지혜 씨의 소개팅 상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요. 상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1: 네?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0: 그녀가 나를 어찌 생각할까 두려웠지만 더는 숨기지 말자 싶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놓치기 싫어 그랬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도 대화하면서 정말 편했거든요. 그날 우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사이가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전 우리의 첫 만남 이야기였어요. 가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날 체크무늬 셔츠 안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체크무늬 셔츠를 안 입었으면 우린 못 만났지. 소개팅 상대는 잘못 찾았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은 제대로 찾았네. 인연은 어디에서

0: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0: GD 김유나 미싱 유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에코 행복한 날을 이선호 씨. 항상 소소한 행복을 누리자고 말하는 남편이랑 공원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나눠 마십니다. 근데 솔직히 각자 한 잔씩 마시고 싶어요. 그러셨거든요. 금이라 때 두 잔 보내드릴게요. 각자 한 잔씩. 오늘은 이미 드셨으면 내일 드십시오. 이선호 씨. 4454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혼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항상 6시면 운전하며 듣다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를 봤습니다. 과연 제 사연이 나올까요? 사진 고맙습니다. 9750 어제 가족들과 2호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치 않게 뒤를 돌아봤는데 와 허겁지겁 사진 찍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9750 3885 광고 사진 찾느라 주말 내내 지하철에서 보냈습니다. 찾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간다는 딸의 말이 귀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찾으셨네요. 가족이 무사히 귀가하셨네요. 3885.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진 찍어 보내주신 4589. 모두 고맙습니다. 이 네 분에게 배달 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소통하는 게 제 직업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아실까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방송을 하다 보면 새삼스럽게 놀라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와,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듣고 계셨구나. 친숙한 분야부터 이름도 잘 몰랐던 생소한 직업까지 라디오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삶과 이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 하세요? 제 직업은 라디오 DJ. 매일 2시간 좋은 음악 들으며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는 게 일이죠. 반찬 가게에서 일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죠. 매일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며 듣고 있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무슨 일 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지 그냥 적어 보내시면 돼요. 물론 잠시 일을 쉬고 있다 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하는 분들,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주부 여러분 대환영입니다. 모두 모두 응원의 마음을 담아 방송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태까지 주제 중에 제일 편한 주제 아니에요? 무슨 일 하시는지 그냥 쓰시기만 하세요. 2513 신청곡

Pretty Girl 리사 앤네였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7021. 급식을 만드는 일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더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쌤. 그 불 앞에서 우리 집에서 그냥 그냥 화구 몇 개 안 되는 것도 더운데 세상에 학교에서 그 대형 화구 앞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지만 덕분에 아이들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 잘 나십시오. 7021. 이제 방학하면 그래도 조금 방학 기간은 쉬실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만 이순옥 씨 빌라 청소해요. 빌라 계단, 창틀, 주차장을 청소해요.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빌라가 평소에 깨끗하다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흐 하고 웃으셨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이제 웬만한 고3쯤은 정말 엄마 그냥 뭐 집안에 신경질은 예민은 유난은 어휴 진짜 극한 직업 맞습니다. 나지영 씨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 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입니다. 고3 담임이고요. 아까는 고3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못지않은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방학은 안 했고요. 방학 후에도 대입 상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쌤, 방학이면 좀 쉬시는 줄 죄송합니다. 고3 쌤들의 사정을 저희가 몰랐네요. 방학이 되어도 여전히 올해 수능이 며칠인가요? 그날까지 진짜 쌤 고생하세요. 진짜. 에? 0437 골프 의류 매장 합니다. 고객들 옷을 코디해드리고 만족해서 나가실 때는 뿌듯합니다. 아, 이거 코디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골프 의류는 모르지만 저도 옷 같은 거 사러 가면 솔직히 저같이 옷 못 고르는 사람은 그냥 매장에

취업하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씨, 제 직업은 상례사입니다. 생소하실 텐데요. 장례식장에서 상주님을 도와 제례부터 마음 돌봄까지 해드리는 아주 보람된 직업입니다. 그쵸. 생로병사 누구나 피할 수 없잖아요. 와, 소중한 일 하시네요. 이서영 씨, 고맙습니다. 이지은 씨,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일합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희가 미워하진 않고 그냥 어쩌다 깜빡하고 물 갖고 들어왔을 때 조금만 친절하게, 아, 물론 거기 써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이 정신없, 안 미워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하동균의 탈진 들을게요. 50000 신청곡입니다.

소고기 방울방울 2122. 안선영 씨, 맞아요. 저도 남편 따라 제주 온 지 9년 되었는데도요. 사투리 이해 못해서 그냥 아, 네, 네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우리가 폭삭 소가수다 해서 봤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요새는 안 쓰시겠죠? 예전 어른들이 더 많이 쓰셨겠지만. 하대순 씨, 부인에게 나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가 오는 날엔 비스트, 손잡아줘요 이하이. 이 곡은 문은영 씨가 신청하셔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남자친구와 사귄 지 3개월도 있는데 확신이 생겨 엄마한테 일단 말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니까 엄마가 자꾸 남친 생겼냐고 물어보셨어요. 말하고 나니 개운하네요. 흑 김채원 씨. 아우, 3개월 요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이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약속만 잡아도 막 행복하고 막 채원 씨. 아우, 네. 엄마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채원이가 왜 어떤 남자지? 사진 보고 싶고. 김채원 씨에게 푸딩 세트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1890 신청곡이에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내일 방학식이라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방학의 좋은 점은 늦잠을 실컷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아, 푸딩 세트 1890 이분께도 보내요. 한로로 00.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스포츠 팬들은요, 날이 푹푹 쪄도 바람이 불어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한이 있어도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그마저도 즐거움이 되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0: 어떤 펜스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열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긴 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뒤에서 엄청 밀고요. 그리고 더운데 나가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박효신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정말 오래 하세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도 너무 아프고 땀도 나고 정말 압사당할 것 같은 그 기분이 들고, 그런데 한 번쯤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그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가수가 눈앞에 가까워지면은 이성을 잃거든요. 저를 포함한 팬들이. 그래서 와 하면서 앞으로 밀려오는데, 그때 그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거를 같이 느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힘들어도 내 가수를 보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즐기다가 정말 콘서트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앉아있다가 집에 갔던 기억도 막 나고 그러네요. 야구 팬분들은 요즘에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가 뭐 아무리 조금 저녁 시간대 한다 해도 여전히 덥고, 요즘에 날씨가 아니라 그 잠실 야구장의 그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벌레 러브버그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명에 그것들을 견디면서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팬들을 응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순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0: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최대용님, 유원님, 저 드디어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와, 새벽에 딸 아들에서 쌍둥이 아빠가 됐어요.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축하 팡팡 해주세요. 최대용님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용님을 비롯해서 가장 고생 많으셨을 우리 대용님 아내분, 아우, 고생 많으셨고, 모두가 건강하다니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 쌍둥이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심지어 딸, 아들 쌍둥이? 우와, 되게 신기하고 뭔가,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둘이 뭔가 단짝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만큼은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 1259님, 유원 언니는 혈당 관리 하시나요? 몸에 안 좋은 것만 줄여도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259님, 저는 정말 정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눈 뜨자마자 뭐 막 초코 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눈 뜨자마자 뭘 먹었냐면요, 바나나 푸딩이라고 그 크림이랑 빵이랑 바나나랑 이제 들어있는 것과 라떼를 마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혈당이 치솟았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일어난

지수 얼스퀵에 이어서 청하의 스트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박금진님, 5살 아이가 갑자기 엄마는 왜 화장 안 하고 다녀? 예지 엄마는 화장해서 엄청 예쁜데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딸아, 예지 엄마는 화장 안 해도 예뻐.

허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성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은 에즈원의 랄랄라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통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진심이 담긴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면서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두 번째,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긴 할까요? 세 번째,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영국 팝 록 밴드 The Vamps의 2020년 발매곡 Would You?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Would You? 제목만 들어도 뭔가를 물어보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요.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I'm gone. 네, 이 부분 잘 들으셨나요?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내가 떠나도 Would you even notice? 당신은 눈치채기나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even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이 even을 통해서 서운함을 더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당신은 내가 가버린 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눈치채기나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Would you even miss me at all? 당신은 날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기

당신이 이제 you start to speak,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do you light up? 이거 중요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나요? 얼굴이 밝아지나요? 진짜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게 빛이 나겠죠. 그 다음 가사는 If I even crush your mind at all. Crush your mind. 이 소절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crush your mind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If I even crush your mind at all. 이 문장 속에서의 이 at all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고 내가 당신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가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간절

그럼 확실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줘요. 그쵸, tell me로 시작했어요. Tell me how you really

것을 넣어줬습니다. 서운함을 배가시키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Would you even notice I'm gone? 내가 가버린 걸 눈치채기라도 할까요? Would you miss me if I disappeared?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당신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I wonder how you talk about us. 네, 아주 가뿐하게 대답하고 계시죠. I wonder what you say about us. I wonder what you say about us. 이처럼 살짝살짝 바꿔서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자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동욱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회사에서 사고 쳐서 사장님께 된통 깨졌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굴어서 일어난 일이라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해요. 오늘도 가서 수습만 해야 합니다. 바보 이동욱! 르세라핌 스마트 들려주세요. 스마트해지고 싶으니까요. 동욱님, 아유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 한번 안 하고 삽니까? 너무 심한 자책은 금물입니다. 르세라핌 스마트 들으시면서 너무 이제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분 전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세라핌 스마트 함께 듣고 와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팀장님한테 파일 보내기 전에 자료 체크하는 건 기본 아니야? 아니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대충해서 보낸 거야 진짜. 아 부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게. 아 또 팀장님 왜 이렇게 또 소리를 크게 내시고 진짜. 아 신입사원도 안 한 실수라고 완전 짜증나 진짜. 아, 그냥 사라지.

0: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들려드렸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누구나 한 번쯤 부러진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그냥 날이 갈수록 우리 철규 아나운서의 연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게 회사 배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회사가 맨날 바뀌나 봐요. 뭐 이제 뭐 저기 전라도였다가 경상도였다가 오늘은 외국계.
1: 아, 외국계.
0: 오늘 외국계로 이제 예, 좀 바뀐 것 같은데.
1: That's right.
0: That's right.
1: That's right.
0: 왜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지?
1: Oh, so great. 아주 좋아요.
0: 외국계지만 짧게밖에 못하는 그런 외국계.
1: 그러니까 예. 한 유학을 한 6일 정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제가 동기로서 보기에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살짝 완벽주의인 것 같거든요. 준비도 굉장히 철저히 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아웃풋도 내고 그래서 좀 완벽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긴 하잖아요.
1: 실수를 하긴 하죠.
0: 네.
1: 그리고 이게 생방송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분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법에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0: 아, 뭔가 말이 꼬이고.
1: 그럴 때 뭔가 턱턱 걸리고
0: 맞아.
1: 내가 이 단어를 뱉어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뱉고.
0: 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요? 박철규 아나운서도?
1: 근데 이제 뭐 듣다 보면 사실 듣는 분들은 그냥 네. 아, 이게 그런 의미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0: 네.
1: 저는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뭐 집에 가면서 아, 그걸 그렇게 뱉으면 안 되는데 막. 근데 이런 실수는 오히려 괜찮아요.
0: 네.
1: 이게 다 용인이 되고 이게 해도 아라고 알아들으시니까.
0: 네.
1: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아침마당에서 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때 방송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잘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자 의견을 딱 봤는데 제가 가수 이름을 한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0: 어떻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1: 예. 그래서 허유원의 제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대본상에는 제가 뭐 물론 대본을 확인 안 한 것도 있지만
0: 네.
1: 대본상에는 뭐 정은의 제발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죠.
0: 아, 그 팬들 난리 나지 그럼.
1: 근데 그 어떡해. 노래가 가수

0: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0: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0: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1 KBS 조정식 FM 대행진 남경배님의 오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Man in Love, 인피니트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자,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남경배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소개팅 축하드리고요. 응원한다는 거예요. 윤경인 씨가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하셨고, 허일구 씨도 거짓말하니까 혀가

0: 밤새 이들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어제 낮 기온이 24도 안팎에 그쳤지만 폭염 경보 지역인 제주가 어제는 36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포항이 무려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와 제주 34도, 광주 32, 서울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2도, 오늘 서울에 24mm의 비가 왔습니다. FM대행진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땡큐. 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축하 사연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도 8시 되기 전에 축하축하추에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주변의 경사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먼저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레전드 보컬 임재범 씨의 노래고요. 절절한 감성이 담긴 드라마 추노 OST로 또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느낌, 느낌만 지금 들려드려 아시겠죠? 제 느낌이 강력한 힌트가 됐죠? 네,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스케줄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대요. 예. 이호선 교수님이 장마신가? 바쁘세요. 여기저기 또 이렇게 찾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바쁘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끼리 또 수다 떨면서 좋은 노래 들으면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다음 주에 아마 만나게 될 것 같고요. 4부는 재밌고 편안한 수다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30분만 모자라죠. 네, 그죠? 네. 자,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492님도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해주셨고, 지영씨도 오셨고, 우리 8934님은 식대 지금 1박 2일 전주로 출장 가는데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출근이 아니라 여행 가는 기분이라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는 낯가림이 조금 있지만 식식이답게 같은 방 쓰는 선생님들께 FM대행진도 열심히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뭐 가끔 연수 가고 그러잖아요, 연수. 그러면은 이제 타직군이나 이제 뭐 회사에서 전혀 본 적 없었던 뭐 선배나 후배랑 같이 뭐 방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사실 좀 내향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숙소를 갑자기 같이 쓰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항상 그런 일이 지나고 나잖아요. 또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마주할 일이 생겨. 그럴 때 굉장히 좋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또 좋은 분이랑 오늘 방 같이 쓰게 될 거예요. 네. 0478님. 오늘 드디어 방학합니다. 너무 좋아서 5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예요. 학생보다 더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방학이. 그죠? 대학생이 제일 먼저 하고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그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엄마들의 바통 터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2846님과 함께 조정식식 음악 퀴즈 렛츠고!

0: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46 식식이고요. 자,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주무셨습니까?
1: 네네.
0: 네,
1: 아주 푹 자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인기 DJ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 집에서 오늘 연차라서 쉬고 있어요.
0: 너무 부럽네. 오늘 또 비도 지금 막 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1: 네.
0: 그죠? 아, 나를 네. 잘 잡았네요. 오늘 연차인데 뭐 하세요?
1: 이따가 저 요즘 피아노 배우기 시작해서요. 이따가 피아노 가요.
0: 혹시 그 워털루 전쟁 아니시죠?

0: 괴롭다. 어지간해.
1: 어떻게 울죠? 잘한다. 어이, 잘한다. 스튜디오로 초대하고 싶은 분이다. 아, 우리 2846님이 느낌을 너무 잘 살려서 불러주셨습니다. 어, 임재순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행복한 연차 시간 보내시고요. 씩씩 플레이스로 갑니다. 렛츠고!

오래한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잖아. 그 아저씨 그 소지섭 씨 드라마 얘기하니까 몇년 전에 전도연 씨그 주연으로 김복순이었나? 뭐 이렇게 드라마가 또 나오고 했었잖아. 그때 거기서 전도연 씨도 굉장히 멋있었었는데. 예. 자, 이현경 씨. 이제 연기를 좀 해주세요. 원조 아저씨, 원빈 씨. 보내셨고요. 멜로디로 2441님.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네요. 청바지야,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요. 오, 오, 이거 참, 야랄랄라. 2441님, 선물 드립니다. 또 아저씨 멜로디 이자연 씨.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저씨로만 해도 이렇게 오답이 계속 옵니다. 장난기가 있는 우리 또 FM 대행진 가족들이고요. 조방글씨가 안다다시 안다다시.

0: 리모콘을 찍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지역에서 찍찍이라는 말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집에서만 쓰는 건지 뭐 이런 애매한 말들 있잖아요. 내가 들어봤던 경험들 보내주시면 이따가 또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정식이랑 옴뇸뇸 요즘 반응이 화끈하거잖아요. 화끈하거든요. 네. 자, 오답으로 승우 아범님이 아우 배고파 저녁에 뭐 먹지? 스시? 좋고요. 세윤씨가 니오의 소식 보내셨고요. 네. 자, 2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바이바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혼자도 뭐 어떻게 해 이거. 안 돼요. 안 되지. 네. 절대 안 됩니다.
1: 아, 예전에는 빈집에 도둑 들까봐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택배 걱정이나 반려견 걱정으로 지금 좀 바뀌었네요.
0: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잘 들어요. 일단 놀러갈 계획을 하고 있으면 택배는 미리미리 받던지 아니면 나중에 갔다 와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비어있다, 나는 휴가 중이다,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휴가지에서 내가 올린 SNS 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걱정할 수가 있으면 다들 손은 누가 기울 거야 손은.
1: 이렇게 또 따끔한 조언까지 우리 개그맨 박영진 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사는 남자 어멈도 유혜진입니다.
1: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2: 그게 오랜만이네. 왕법이라는
1: 너무,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2: 우리 장식 15번 사이에 살이 근데 좀 많이 좀 빠졌다 그래.
1: 좀 빠졌다.
2: 턱선이 아주 그냥 살.

0: 혜진 형님 고맙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즐겨 찾는 단골 가게가 있으시다면 우리 또 식식이들도 미국 갔을 때 방문하면 좋으니까 좀 그 자주 찾는 식당 사장님께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1: I love hamburgers. So good,
0: 저는 햄버거를 so good 좋아합니다. 햄버거는 좋은 한 끼 식사라고 yes.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치즈버거를 좋아합니다. 사장님께서 What? 따뜻한 인상을 hey, 가지고 hey. 계십니다.
1: 불고기 버거 I like it.
0: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요즘 불고기 버거에 yes.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amazing. 한국의 불고기 소스는 훌륭한 소스입니다. 달짝지근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1: With 신김치.
0: 신김치와 함께 먹는다면 그 맛은 배가 됩니다.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말을 진짜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밥자라는 말을 씁니까? 제주도 분들. 네, 밥자. 오케이, 0533입니다. 선물 드립니다. 네. 맞으면 저희가 이제 또 그런 문자 오는 대로 인증해 드릴게요. 김가은님, 경남 창원에서 상경을 해서 첫 직장, 첫 회식에서 식탁 끝에

0: 김치 미쳤다. 날김치 다 쓰죠. 8773님 전남 곡성 출신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막대기를 맛당구라고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맛당구가 뭐예요? 맛당구 이거 지어내셨죠? 맛당구를 막대기를 맛당구라고 한다요? 한다고요? 김유진님 맹물이요. 맹물은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물 줄까? 무슨 물? 맹물? 보리찬물? 맹물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을 칭하는 갱상돔. 맹물 서울말 아니에요? 서울에서 맹물 안 써요? 완전 맹물.
1: 그래요?
0: 그렇군. 수원에서 사시는데 못 알아들으셨다고. 맹물 많이 쓰는데. 박승현님 엄마가 어렸을 때 몸무게 달아봐 그랬는데 친구한테 야 몸무게 달아봐 자연스럽게 했다가 내가 무슨 고기니? 무게를 달게? 몸무게 달아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몸무게 달아봐는 그죠? 몸무게 달아봐 하면 몸무게 재라는 말이거나. 정미정님 차 받쳐 차 받치고 와. 이 소리는 차를 박아?

0: 왜 이렇게 불안할까?
1: 심은영님, 논산에서는 소꿉놀이를 빠끔살이라고 합니다. 빠끔살이요? 너무 동심이 안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꿉놀이를 어떻게 빠끔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0: 아직은 어렸으나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빠끔살이 가고 싶을까?
1: 사류길리님, 최장아찌. 저희 할머니는 무생채를 최장아찌라고 해요. 김경희님, 전라도에서는 집중하라는 뜻으로 해찰하지 마라 쓰는데, 해찰하지 마라가 집중해라예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중상교 하부도로가 비 때문에 통제됐었는데요. 현재는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출근 정체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55분 정도 예상됩니다. 제2자유로 현천 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반대 공항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이용하기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테고요. 동부간선도로 보니까 성수분기점 쪽입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서울요금소에서 죽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와 달래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Let's go stop.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묵은 각질 필링젤과 꽝이 함께 들어있는 랜덤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힐 때마다 하나씩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꽝을 뽑으면 선물은 없지만 이겼기 때문에 다음 선물을 향한 도전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선물 다 챙겨가

0: 한다? 너무 비싼 데는 안 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호커 센터라고 야외에 있는 그런 푸드코트인데요.
1: 네.
0: 네, 그거 중에서도 많이 가시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 곳이
1: 네.
0: 그 마칸스트라라는 호커 센터가 있거든요.
1: 마칸스트라.
0: 네, 네. 여기가 마리나베이 근처기도 하고
1: 예.
0: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그 선별된 그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1: 오, 예.
0: 깨끗,

0: 네, 아빠가 잘생기고.
1: 아빠 잘생겼어요?
0: 네, 그래서 네. 아기도 예뻐요.
1: 아, 예뻐요. 아, 이거 또. 아, 또 이렇게 또 그 가족 자랑을 또 이렇게 또 해주셨네. 아, 남편이 어디가 좀 제일 좀 잘생겼, 매력적인데, 윤서가 어딜 닮았어요?
0: 아, 남편이 얼굴도 작고.
1: 네.
0: 코가 예뻐요.
1: 근데 윤서가 그걸 쏙 빼닮았어요?
0: 네.
1: 아, 그렇구나. 그 애기 낳으니까 어떻게 부부 네. 사이가 더 좋아졌나요?
0: 연애 때보다는 좀 더 싸우는 빈도는 늘긴 했는데, 애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고 사이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또 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죠?
0: 네.
1: 네. 저희가 치킨이랑 피자를 드리는데 윤서가 응원은 안 되죠? 10개월이면은.
0: 네, 아직.
1: 아, 약간네. 아, 이 치킨 피자를 지금 뭐 목전까지 지금 딱 바로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0: 윤서야, 소리 질러.
1: 아, 이 실패. 아,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제가 개인기가 없어요.
1: 아, 개인기 안 하셔도 돼요. 남편 파이팅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0: 네, 윤서 아빠 파이팅.
1: 네, 아, 좋습니다. 아, 좀 밋밋했기 때문에 치킨 피자는 네. 좀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그 윤서님이 오늘 승리를 하고 내일 뭐 준비된

0: 이제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아 남편분이 지금 휴가하시라고요?
0: 예, 어제부터 이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아기가 좀 어리니까 육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0: 예,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없었는데 네. 또 집에만 있기 그래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숙소를 예약해가지고
1: 아
0: 오늘 아침에 이제 숙소를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딱 전화가 와가지고
1: 오늘 뭐
0: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1: 너무 해피한 날이네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가 윤선님.
2: 네.
1: 아니요 남편분.
0: 네네.
1: 혹시 그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도?
0: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너무 칭찬을 해준 것 같네요.
1: 오늘 혹시 승리하시면 우리 그 두 분 네. 사진 좀 저희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너무 궁금해서.
0: 아 딸이랑 제 사진이요?
1: 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궁금해가지고 아유 아내분이 지금 음성도 너무 좋고. 잠깐 지금 윤선가요?
2: 네.
0: 네 윤선가 말을 하네요.
1: 치킨 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치킨 확보하셨고요. 우리 5582님이.

0: 위례 지나고 있어요. 파이팅! 남겨주셨고요. 자, 우리 오늘은 방배입니다. 다인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0: 자, 우리 다인님과 윤선혜가 오늘 맞붙고요. 이제 두 집 모두 예쁜 공주님이 있는 집입니다. 자,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서와 다인입니다. 하나, 둘, 셋!
2: 윤서!

2002년으로 갑니다. 2002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 패스트푸드 업체 햄버거 광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는 1953년 퓰리처상

0: 노인과 바다 정답입니다. 아, 다인이 좋아하네요. 네. 자, 문제를 계속 읽어드리자면,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오기 위해 대자연에 맞서는 늙은 어부의 사투를 담은 이 작품.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저항하는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헤밍웨이의 대표작,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가 정답이었습니다. 문제였고요. 정답은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다인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다인이 소리 질러!
1: 예!
0: 아, 축하드리고요. 자, 아, 우리 또 윤서님 댁과 또 인사를 나눠야겠는데, 윤서님.
2: 아, 네.
0: 아, 오늘은 좀 다인님이 너무 잘하셨네요, 그죠?
2: 아, 제가 실력자분을 만나서 아쉽지만.
0: 그러니까요.
2: 축하드립니다.
0: 아, 온, 저 여기서 구호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고, 네네. 윤서님도 문제를 들어보니까 노인과 바다 맞는 것 같으시죠?
2: 아, 저는 그 신구만 생각하고 있다가.
0: 아. 아, 그래도 오늘 윤서 덕분에 또 이렇게 그 치킨 받으셨는데.
2: 네네.
0: 네, 아, 저도 좀 마음이 놓이고요. 저희 기본 선물 또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윤서님.
2: 네네.
0: 그리고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죠.
2: 이렇게 아이를 낳고 힘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모유수를 지금 거의 1년째 해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행복한 가정 잘 이룰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라디오 찐팬 윤 우리 아내분도 좀 잠깐만 바꿔주세요.
1: 네. 네.
0: 윤서님.
1: 네.
0: 그 이렇게 아기 윤서 낳고 라디오를 좀 쭉 들어보니까 채널을 돌려봐도 아무래도 좀 FM 대행진이 제일 낫죠?
1: 채널 돌려본 적이 없어요.
0: 아, 고맙습니다. 윤서님. 목소리 네. 때문에 오늘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윤서.
1: 네, 감사합니다.
0: 윤서 보셔야겠네요, 윤서. 예.
1: 네.
0: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빠이빠이.
1: 네, 빠이빠이. 네, 네.
0: 자, 우리 다이나.
3: 네.
0: 다이나 선물 고를게요.
3: 네.
0: 네, 1번부터 4번 중에 골라주세요.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3번 블랙박스 툴입니다. 야, 근데 다인이가 지금 보면은 계속 그 단가 높은 순으로 지금 계속 고르고 있는데 다인이가 좀 돈이 붙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네. 네.
0: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내일 네. 3승으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빠바이 다인이 빠바이.
3: 빠바이.
0: 네. 아, 다인이가 돈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 바로 청취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맞아서 한글 문화유산 중 하나인 채만식의 이 작품 초본을 확보했습니다. 1937년 일간지에 연재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대 항구도시 군산에 사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담은 장편소설인데요. 막던 물도 군산에 이르면 이것으로 변한다는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세태소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탕류, 2번 미녀가 좋아하는 성류, 3번 FM대행진 메인 PD 기성류. 세 개의 복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제치는 오답, 더슬의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소녀시대 훗 듣겠습니다.

0: 예요. 1류입니다. 자, 6577님, 아도겐 스트리트 파이터 류. 아, 너무 옛날. 선물 드립니다. 아, 정은영 씨 슬픈 문자입니다. 우리 남편 만난 건 내 인생 최대 오류. 이걸로 선물 드려도 돼요? 네, 선물 드립니다. 윤정호 씨, 안 넣어본 고급 휘발유. 저도요. 선물 드립니다. 9047님, 이 채널 한번 들으면 계속 머무는 체류. 크, 선물 드리면서 우리 최영호 씨와 함께 오늘 날씨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류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천 강화군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서울 서남권, 서북권,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 점차 경기 북부나 일부 인천 쪽에 강하게 내리는 비가 오늘 오전 중에 충남 서해안이나 그 밖에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특보가 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30에서 100mm, 또 남부와 제주는 소강 상태가 많아서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0: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죠.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에서 또 우승한 건데요. 경기 내내 스페인은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후반에서 스페인은 8개의 유효슈팅을 날렸는데 아르헨티나는 단 한 번의 유효슈팅도 날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기에서도 무력했던 아르헨티나, 경기가 끝나고도 매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스페인 선수를 향해 목을 잡고 밀치고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경기는 끝났지만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켰고요.
1: 네.
0: 아직 자세한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건 뭐 어떻게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4강전 끝나고도 그렇고 뭐 결승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끝나고 선수들 간의 감정 상하는 모습들이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많이 나오네요.
0: 네,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그 폄훼하는 구호를 외쳤다가 징계를 받았던 배재구 야구부가 감경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배재구는 앞서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출전정지 1개월로 감경 조치가 됐습니다.

0: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호선 교수님이 못 오신다는 말씀을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할 거고요. 오늘은 조정식의 레스트룸으로 오늘 밸런스 게임 또 재밌게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자, 떠나지 마시고요. 네, 4부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쉼표가 있어야 문장도 아름답다. 오늘 하루가 뷰티풀할 수 있도록 쉼표 찍고 가겠습니다. 조정식의 레스토랑. 청취자들은 DJ 따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과몰입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몰입하시는 걸 제가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의 주제를 잘 듣고 의견과 이유를 남겨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또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상 깊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또 저랑 의견이 달랐는데 듣고 보니 설득이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추첨 통해서 커피 플러스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어때, 괜찮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고품격 음악 코너. 네, 조정식의 레스트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인이 더 싫으십니까? 첫 번째, 중고마켓에서 선물을 사서 주는 애인데 중고마켓에서 내가 준 선물을 파는 애인. 좋습니다. 중고마켓에서 선물을 사서 주는 애인과 중고마켓에서 내가 준 선물을 파는 애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나는 누구를 고를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물을 뭘로 하면 좋을까? 벨트. 예를 들면 벨트야. 명품 벨트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알고 보니까, 잠깐만, 근데 그건 정해야 돼요. 뭐 이렇게 중고마켓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개봉 새 상품이거든.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미개봉 새 상품은 중고로 사는 게 낫다. 2706님도 비싼 걸 좋게 사오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면 됩니다. 포장 티나면 비가 와서 훼손됐다고 하세요. 아, 그냥 속여라. 아, 뭐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야, 이거 그냥 단순 개봉 상품으로 할걸 그랬나? 아, 단순 개봉입니다. 집에서만 한번 착용해봤습니다로 할걸 그랬나? 아, 그걸로 갈걸 그랬다. 아, 그러면은 더 이게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은데. 아, 2706. 9831님. 사서 주는 애인이 더 싫어요. 내가 준 건 그 사람 거니 처분은 자유인데 선물을 중고로 사는 건 교환도 안 되고 상대에 대한 그 선물로서의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아, 이것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그 말을 못 붙인 게 좀 아쉬웠는데, 팔았어. 내가 준 그 선물을

더 싫으십니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고요. 자,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마음 그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애인에게 끼부리는 절친. 내 절친에게 끼부리는 애인. 이게 뭐 또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먼저 여자 버전으로 먼저 갈게요. 예. 내가 정순이에요. 근데 내 남자친구랑 어떻게 하다 갑자기 셋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데 정순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화장을 고치고 틴트를 발라. 틴트를 바르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다녀왔더니 누가 봐도 향수를 한번 뿌린 것 같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왔는데 계속 눈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뜨면서 귀를 자꾸 이렇게 넘기고 고개를 자꾸 틀고 몸을 베베 꼬르고 발성이 얘가 원래 발성이 아니야. 짜증이 나네. 약간 이 상황이에요. 내 애인에게 끼부리는 절친은. 그리고 내 절친에게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 끼부리는 거를 지금 좀 그 또 예를 들어주시는데, 유아름님께서 남자는 약속 전에 급하게 화장실이나 밖에서 벽에 대고 푸쉬업 펌핑한, 이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는 좀 너무, 누가 그 친구를, 여자친구가 친구를 불렀는데 밖에 나가서 푸쉬업을 하고 와요. 이건 좀, 이건 바로 헤어져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 근데 그런 그 접근이 맞네요. 예. 약간 뭔가 그 동물의 본성처럼 자꾸 나랑 있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가 오니까 막 어깨를 막 펴고 자꾸 이제 그 셔츠를 걷어서 전완근을 어필하고

잠깐 일단 희승 씨. 몇 년도 상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양슬이 씨. 2번 남친의 경우 저의 친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여자친구 기살려주려고 멋진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금 제가 하는 상황극 듣고도 그 생각이 드세요? 야, 저기야, 이렇게 예쁜 친구 있다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좀 여러분들에게 몰입도를 올려준 것뿐인데 왜 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좋아요. 네. 우리 그 윤정호 씨가 재밌는 거 본. 아, 운동했어요? 여자인 친구가 어머, 정식 씨 운동했어요? 했더니 하면서 친구 내 남자친구의 팔을 만지는데 그때도 내 남자친구는 팔에 힘 주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